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아침. 사랑의 드라마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아침 시작할게요.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9월 7일 월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위에 집이 있네, 그죠? 네. 물론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도 네, 준비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세상적인 방법에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투자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투자라는 두 글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녀와의 시간을 좀 갖고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 재단, 새벽으로 기도, 새벽에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오늘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들 무언 한가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두 글자 지금 들어오세요. 4540번님께서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수 PD님 들어와 주셨고요. 2042번님께서도 네, 아멘 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네요. 6181번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함께 찬양하시죠. 2667번님, 행복한 월요일 출첵합니다. 라고, 와, 오늘의 1등이 아닌 2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가장자리에 두지 않고 중심에 두기를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전도를 또 하나의 꿈으로 삼아 기도하며 힘써 부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기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관계에 열심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그 똥방송을 듣는 시간 여기에 제가 좀 투자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더 환영해 드릴게요. 4540번님도 투자로 들어오셨고요. 6181번님 투자. 하늘의 투자는 영원한 투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함께 찬양.

0: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1: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또 같이 찬양 크게 따라 부르시면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박수 치시면서 또 이렇게 몸도 좀 흔들어 가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정말 기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받고 있어요. 4540번님. 극동방송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셨습니다. 저 이런 투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소중한 시간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95번님도 투자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하늘의 보화를 많이 많이 또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2667번님께서 정체성 선포 캘린더 오늘도 선포하셨나요? 매일매일 제시된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일이니까요. 7일에 해당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크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요, 깜짝 이벤트로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에서 최성훈 목사님 모시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체성 선포 캘린더라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날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셨어요. 근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는 분들께 이 선포 캘린더를 선물 드렸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날짜에 맞춰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7일이니까 7일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크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포 캘린더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선포 캘린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정체성 선포 캘린더 선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선포로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392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포항중앙교회 미가엘 가브리엘 중상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포항중앙교회 미가엘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네. 선포라고 하시면서 선포 캘린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지금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선포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정체성 선포 캘린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안의 81번님 선포하셨고요.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012번님께서도 선포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3100번님, 와, 뉴욕 허드슨강의 가을입니다. 아들이 9월 1일부터 9일까지, 네, 지금 뉴욕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가인 것 같아요. 휴무라서 지금, 휴무라서 뉴욕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유아 목사님의 자녀라는 곡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 뉴욕의 하늘은 이렇군요. 네, 허든슨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었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도 직접 보니까, 와, 여기가 뉴욕이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근로자 휴무라서 여행을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살아갈 아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그리고 보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함께 지켜주시고, 네, 우리 아드님과 동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유, 아드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여서, 뭐, 부럽기까지 한데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선포라고 5756번 님도 선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1204번 님도 선포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라고 예쁜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 나아가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크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신청곡 김요한의 자녀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요한님의 자녀라는 곡이었습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잘 되길 바래. 부모의 마음 같지 않겠니? 다 같으면 부모의 마음이 똑같죠. 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안에서도 잘 되길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라는

관계도 따라올 때가 있어요. 네. 네, 이 고난 가운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또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신앙이 또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선포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98번님도 선포라고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출첵. 네, 새싹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선물해 드립니다. 네. 뭐 노래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2398번님. 선물을 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식구가 되신 거잖아요. 저희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2398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247번님도 선포 감사합니다라고 출첵 보내주셨어요. 1986번님도 선포, 1204번님 선포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5756번님도 선포 감사합니다라고 많은 분들 선포 캘린더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포라고 두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 꾹 누르시고요. 9030번으로 선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체성 선포 캘린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또 투자하고 계시는지,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에 투자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투자합니다. 기도에 투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자라는 두 글자로 지금 또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캘린더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크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앨범에는 찬양이고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이 찬양 함께 들으시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아 로뎀나무 아래에서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9507번 님도 출첵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7201번 님께서는 예쁜 꽃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사랑스럽네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그 약간 파란빛 초록 파란색이었죠. 네, 그 꽃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달개비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다가 그 꽃을 만나면은 아, 너가 달개비지?라고 제가 인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꽃사진과 함께 꽃 이름을 보내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7201번에 아, 이 꽃이 의아리 꽃이군요. 의아리 꽃과 배롱나물 꽃이 9월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이게 흰색이 의아리 꽃인가요? 그리고 옆에 이 핑크가 배롱나무 꽃 맞나요? 네, 마지막에 오케이 한번 사인 주시면 좋겠어요. 7201번님. 앙증맞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꽃 이름을 좀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 선포 캘린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앞에서 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합창으로 준비했고요. 나 맡은 본분은 이 찬양 우리 2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그대로 되리라. 목소리 상점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준비한 2부 끝곡은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는 찬양 주의 영광 빛나니 함께 하시고요. 저는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란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3장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서 그대가 돌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인생의 가문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인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야 할 곳은 추수를 마친 남자들이 거나하게 취한 곳이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기에는 야심한 시각인 한밤중입니다. 혼자 여성의 몸으로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어수선한 한밤중에 홀로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타작 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가실까요? 그런데 룻은 갑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 마당의 보아스를 만나려면 위험이 가득한 어두운 밤길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치고 거쳐야 하는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난간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통곡의 벽을 만날 때 반드시 지나가고 거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의 보아스를 만나려면 위험이 가득한 어두운 밤길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고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 치료 방법도 수술과 방사선과 화학과 면역요법까지 다양합니다. 의사들은 이 중에서 최상의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환자에 맞춰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의 밤길을 지나야 합니다. 룻과 같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야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어두움의 밤길을 지나야 유력한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길만 지나면 고비와 위기와 난간이 무사히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더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은 어두운 밤길은 잘 지나서 타작 마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장애물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룻은 타작 마당 은밀한 곳에 몰래 숨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보아스나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까지 인기척도 내지 않고 보아스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행복도, 기회도, 사랑도, 승진도, 성공도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에 기다리며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의 타이밍을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주시하며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룻은 야심한 밤에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타작마당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할 때까지 숨어서 긴장하면서 눕는 곳이 어딘지 올빼미의 눈,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행복해져서 누울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타작마당 한쪽에서 감정을 조절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7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합니다. 곡식단 더미라는 이 히브리어 아레마는 타작을 끝낸 후 쌓은 알곡 더미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미묘한 손길이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룻이 가만히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룻은 모압에서 여전사, 특공대원으로 훈련받았을까요? 아니죠.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감춰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려주셔야 성공합니다. 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장판이나 이불이나 천장이나 쌀독에 현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0: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루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타작 마당에서 틀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룻은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누운 방향과 직각인지 평행인지 반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은 누우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보아스는 한밤중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다리 밑에 있는 존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떨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가위에 눌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꿈도 아닌데 몸을 뒤척이다가 한 여인이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잠이 깼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보아스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의 행동은 상남자 같습니다. 너무나 침착합니다. 역시 다윗의 증조부 같습니다. 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 누구야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룻이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9절을 보면 룻은 당황하고 초조했지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다. 이것은 나는 루시예요. 그대의 시녀예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임기응변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담긴 엄청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말도 안 했고 나는 과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도 안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함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룻의 답은 히브리어로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인 룻인데 당신의 시녀로서 오직 이곳에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보아스 앞에 있는 자신의 정체는 한 여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고 당신의 시녀가 되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둠을 지나 여명으로 가려면 보아스 앞에서 룻이 시종이 되기를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설교 제목처럼 그대가 돌보라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 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 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뜨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4540번님의 신청곡이었나요? 1부 마칠 때쯤에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너는 꽃이야 듣고 싶어요 라고 네, 신청해 주신 분 네,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또 보이지 않나요? 네.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 아, 맞네요. 4540번님의 네, 신청곡, 너는 꽃이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네.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세요?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기 어려우시겠지만 잠깐 뭐 이렇게 주차해 놓으시고 정차하시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또 5분을 추첨해서 선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네, 한제 손바닥 정도 사이즈가 될것 같은데. 선크림을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디에서 누구와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뭐 누구까지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에서 방송을 잘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또 직장에서 아뭐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 근무하시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 지금 듣고 계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킹의 기대라는 찬양 들으시면서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게요.

아멘. 워킹의 기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선크림 다섯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012번님이세요. 저는 직장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복된 월요일 날 보내세요. 야곱의 축복도 신청해 보아요. 샬롬 인사해 주셨어요. 강동제일교회 성도님 맞으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문자 보내주셨고요. 와, 직장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괜찮아요? 이게 뭐 상사 눈치 안 보셔도 괜찮은 위치신 거죠? 네. 아우, 감사합니다. 7012번님. 먼저 7012번님께 저희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을 햇볕은 여름철에 비해서는 자외선 강도가 낮다고 하죠. 예, 불어오는 바람이 좀 시원하고 선선하기 때문에 덜 뜨겁고 또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자외선 크림은 발라야 합니다. 건강한 또 햇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햇볕이 약한 오후 시간대, 네. 오후 시간대에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좀 햇볕을 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참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을 햇볕은 그 계절성 우울증 완화에도요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밝은 빛을 쬐는 것이 네, 오히려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짧게 짧게 햇볕을 또 맞으러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7012번님 축하합니다.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고요. 9015번님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매일 이 시간이면은 딸내 집에서 부엌 일과 집안일을 하면서 귀로는 은혜를 받으며 듣고 있습니다. 출첵과 참여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일

미소는 놓고 문자 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가을의 문턱 앞에 성큼 다가온 듯 시원한 바람의 한결, 이제는 좀살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어머, 이 토닥토닥이 저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이 나네요, 진짜. 아, 딸네 집에서 부엌에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방송은 매일 잘 듣고 계신다 하셨어요. 문자 보내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네. 일손을 잠깐 놓고 문자를 보내기가, 어려우신데, 오늘의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 9015번님께도요, 저희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네. 늘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토닥토닥, 네. 해드렸습니다. 네.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또 1575번님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네, 1575번님. 반갑습니다. 네.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1575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이름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선크림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네, 어디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은 선물 받으실 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1595번님은 알죠. 대전이신데, 대전의 가장 남쪽 끝 동네 일터에서 듣고 있죠. 월요일은 월요병 특효약인, 어머, 정 PD님 뜰안을 특별히 더 감사히 듣게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특효약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네, 감사합니다. 1595번님 늘 애청해 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멘트 하나하나마다 힘이 됩니다. 네, 4540번님은 저는 선크림 있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요. 지금 파주에서 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1072번님은 하루의 시작부터 땡볕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땀 식히느라 지금 차 안에서 잠깐 쉬어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죠? 네. 아유, 오늘도 땀을 흘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012번님, 와,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네요. 라고. 맞죠? 강동제일교회 성도님 맞으시죠? 네. 이세용님이시거든요. 이세용님 이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르고 다닐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셔야 합니다. 네. 3016번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도 필요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후로는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두분더 추첨할 예정이고요. 선크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잠깐 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문자는 보내지 않고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 귀팅이라고 하나요? 근데 오늘 한번 용기 내셔서 한번 문자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이제 나오세요. 나오실 때가 되셨어요. 김인식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야곱의 축복 듣고 싶어요. 7012번님의 신청곡 들으시면서 이제 다들 나오세요. 그쵸?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문자 받고 있겠습니다.

네, 김인식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아, 1072번님, 정PD님 덕분에 오늘 까먹었던 선크림 바르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선크림 안 바르셨어요? 바르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외출을 하기 전에, 네, 바르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네. 0092번님, 주일 은혜 가득 받고 힘찬 월요일. 아이들 유치원 다 보내놓고요. 혼자만의 시간, 가을을 느끼며 미용실로 가는 길에 잠깐 차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머리 예쁘게 하세요. 네. 혼자만의 시간, 가을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그죠? 유치원 갔다가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 시간만큼은 네, 혼자만의 시간 네,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0092번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0092번님께도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한분 남았습니다. 한 분. 어떤 분 받으실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선크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죠? 네,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 가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짧은 만큼 우리가 몇 배로 더 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진 밴드의 가을 여행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을을 담아서 어디에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335번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환절기라 아이들이 아이고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과 방송 듣고 있어요. 청취자분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 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335번님, 네, 0335번님께도 선크림 갑니다. 축하드려요. 0335번님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섯 분만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한 분에서 뽑았습니다. 954번님이세요. 시댁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요. 지금 시댁 가는 중이에요. 갓길에 잠깐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954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전 마음이 너무 예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시댁에 좀 수리하러 가시는 걸까요? 아니면 뭘 좀 도와주러 가시는 것 같은데 954번님께 네, 저희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정성에 감동받았잖아요. 그냥 왜 운전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잠깐 또 정차하시고 문자 보낸, 와, 이 정성이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95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7240번님께서도 포항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요. 모두들 행복하셔요. 라고 예쁜 하트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다들 오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시선이 닿는 그 곳이 바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요? 워시클래식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한부영의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2010년도에 들었었어요. 네, 그때 나온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창원지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 청년부 내에서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그때 청년부들과 함께 찬양했던 모습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또 서로의 삶을 나눴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 저의 꿈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찬양하면은 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었지. 이런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복을 주셨지.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돌아보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를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 아시죠? 달고 달디단 바이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고 왔어요. 네, 저희가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신청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사태 가족들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바이블 이세 글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큰숲교회 포항에 위치해 있는 큰숲교회에서요. 말씀암송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극동방송과 함께 이어가는 여름 수련회 은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말씀암송 챌린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착순 50명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입혀서 찬양하며 암송하는 챌린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이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한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아는 삶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옛사람은 여전히 죄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연약이나 허물을 드러내지를 않지만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재성으로 인한 연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명한 인사들에게 당신의 숨은 사생활이 들통났습니다. 거짓 편지를 보낸 후에 그 인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 연락이 되지가 않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사생활이 들통났다고 했을 뿐인데 다들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 거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천국이 예비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그리며 흑인 연가를 불렀는데 또한 잠깐만 견디면 된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을 품고 천국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자신의 밭과 붙은 나무의 밭을 호미로 조금씩 파들어가며 살았지만 죽고 나서 자식들이 밭을 팔려고 청량을 해보니 옆에 밭을 한자 정도를 파들어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의 땅을 파들어 오면서 평생을 이웃과 갈등하며 다투며 욕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 연합을 통하여 예수의 어로움과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이유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며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 태어났으며 왜 굳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도 그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아닌 그보다 작은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도 그 성취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지루함과 근태를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간의 창조 목적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으로 내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노래하며 드러내게 하신 것인데 폭포가 조용히 흐를 수가 없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면 감추어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생명, 의로움, 사랑, 거룩함을 더욱더 반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흐름에 참여하였고 그들은 재성으로부터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제사함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 귀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한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세포한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간이역인 가미시라타키역은 적자가 계속되어 폐쇄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살던 한 여고생에게 이 역은 학교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회사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역을 운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하루 두 번 등하교 시간이었죠. 2016년 학생이 졸업하면서 역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운행날 그동안 역을 지켜준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모여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죠.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속 이야기들만큼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간이역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 시작을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종회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첫 시작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전국의 학교들이 개강하였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신앙 위에서 성실히 공부하며 교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네네. 강하게 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시간 2학기 개강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배움에 있어 아버지 남보다 뛰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만 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되며 또 바쁜 학교 생활에 있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이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저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사연입니다. 0566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날씨가 많이 선선한 아침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요도 쪽에 안 좋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검사 갔습니다. 지난주 2일 갔다 왔는데 종양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혹시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는지 검사하러 갔습니다. 22일 날 수술 날짜는 받았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아멘. 평안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종양이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수술도 네. 잘 되기를 바라고
0: 전이도 안 되고 네. 또 무엇보다 이 암이 아니기를 간절히 네. 소망하며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딸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제 요도 쪽이 안 좋아서 서울 병원으로 검사를 다녀왔는데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또 혹시 오늘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22일에 수술 일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악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그냥 일반 종양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함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진정한 감사,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사랑하는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네.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요.
0: 아멘.
1: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우리 0566번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올려주시옵소서.

0: 입니다. 오늘 남편 항암 치료로 입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멘. 남편이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고 육적인 치료와 네. 영적인 치료를 모두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편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계십니다. 아버지, 남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몸속에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든 손길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남편의 치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편의 구원을 통하여 온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전화로 접수된 기도 입니다. 745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고2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 원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아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얼마나 마음이 참 네. 안 좋으실까요? 네. 네.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들의 삶을 통하여 또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이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요, 저의 모든 건강까지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고통

0: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육과 영과 아버지 몸이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잘 자라 하나님 영광 위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고이 아들이 영혼육이 온전히 아멘.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멘.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고 네. 또 어제 기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네. 해결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네.
0: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또 이렇게 요즘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1: 네.
0: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전도 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했던 제목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아버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후에 역전 전도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을 통하여 저의 전도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드릴 때에 마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전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0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몇 주 전 손경옥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렸었는데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게 수술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0: 할렐루야.
1: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3주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로 깨끗하게 이미 제거되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하고 교회 식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아유, 너무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또 믿음 보시고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셔서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그 유방암 수술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좋은 컨디션과 또 좋은 몸 상태로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까지도 주께서 도우셔서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3주 후에 항암 치료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0: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다면 항암 치료 받지 않고 깨끗이 모든 암이 제거되어 아버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송경욱 집사님 힘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한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

0: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17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목장에서 기도하는 VIP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긴 왔지만 어느새 모임도 교회도 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몸이 이상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 상황들이 주님 이름 아래 해결되고 회복되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VIP를 위한 네.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1: 아, 참 귀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VIP들 관심 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중보할 때에 그 늘 저는 내가 되는 게 그 중풍병자 믿음을 보시고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 목장 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장에서 기도하는 VIP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VIP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상황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 내려주셔서 저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목장원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VIP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배 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네. 믿지 않던 그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한 아픔과 고통을 기다림과. 치러야 할 걸
1: 맞습니다.
0: 같습니다. 네, 네. 네, 기도함으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52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네.
0: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1: 아멘.
0: 성공이 예수님 만나는 이름을 알게 하소서 네. 하고 아버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1: 예.
0: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1: 아멘, 아멘. 예.
0: 네, 그것을 믿고 아버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도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9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때부터 주일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응답받았으니까 9년이 걸렸고 또 아버님께서 구원받을 때 일들을 보면 기적 같은 은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 깨달은 것은 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버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0: 구원받아 아버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성공이고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일은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네. 결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0: 아멘.
1: 거죠.
0: 네.
1: 네, 이어서 009 아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8월 말 저희 가족 모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폐암과 전이 의심소견이 있어 다음 주 검사 날짜까지 잡고 왔는데 지난주 아버지 몸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기 내 출혈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은 4.1이라고 합니다. O형 혈액형인데 수혈을 받으려 해도 수혈 중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의사 선생님께서 수혈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네. 폐에 물도 차 있습니다.
0: 아이고야.
1: 아버지의 몸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 병원에도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일어나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 중보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믿습니다.
0: 네.
1: 하고 아버지 참 많이 안 좋은 상태이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0: 예.
1: 네, 참 안타까운데. 네.
0: 그럼에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또 기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청취자들과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버지 육신의 질병 앞에 또 천재지변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님을 위하여서 이제 폐암과 간에 의심소견이 있어 검사를 하고 또 치료받게 한다고 하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부탁하오니 주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님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버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격하게 악화된 모든 그런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호전되게 하시고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모든 가족들이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던 여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아버님께 나타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같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우리 모두

0: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0: 같은데.
1: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살 아들을 허락하시고 얼마 전 예쁜 딸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다윗 사랑하는 조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주민 여성과 결혼하여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주민 여성들과의 그런 결혼 생활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성경적으로도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자녀들이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네. 시간상 미처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네, 네, 네. 목사님 그 기도 제목들 네. 위해서도 전체적 마무리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럴까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사오니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의 기도에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청취자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작은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궁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9월 7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실무현안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식도 함께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실무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총대 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선교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극동방송 김겸 PD가 전해드립니다.
2: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3: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겸입니다.
0: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평화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의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 한국 YMCA의 새

0: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장로교 성교회의 교육사역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제446회 학술 발표회에서 호주 성교회가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939년 6월 부산 일신여학교와 마산 창신학교 등 산하 5개 학교를 전격 폐쇄하며 교육성교에서 철수했던 역사적 경과를 밝혔습니다. 정병준 교수는 호주 성교회가 학교 건물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타협 없는 신앙 고백과 한국인들과의 연대, 신앙 자유를 위한 공적 증언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5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2: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재앙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예배를 위해 김타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기 합리화로 타협을 일상화하면서 생기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신음하며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여러 자연재해를 통하여 소리치며 만물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영적인 호통의 시대를 우리가 깨어있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구가 속히 일어나며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기 소리와 이념에 빠져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그늘 아래에서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닫혀진 앞문보다 뒷문을 여시고 틈을 벌려 복음의 빛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통일을 이루어 열방을 섬기는 한국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성총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찾아가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날마다 부흥하며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는 신앙 강좌와 제자 양육 학기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 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는 영성으로 성장하여 청년부의 시절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와 가정에 말하기 어려운 여러 고통으로 인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성도님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루어 가심과 노회장으로서의 사역하심에 성령 충만하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드신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들을 매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정과 선교구와 여러 파트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하늘의 지혜와 협력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더 큰 지경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전도축제를 오늘 선포식으로 시작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결단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해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복지재단과 외국인 선교구 및 여러 부서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정병익 손미서 부부의 봉헌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관현약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 아, 늘 우리가 찬양을 듣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끄러운 교회는 찬양 소리가 없어. 다 싸우고 회의만 하다가 회의 들고 막 이래. 그러나 잘 되는 교회는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찬양대 오케스트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뭐 직분에 상관없이 다 제가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발인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어제도 장례 갔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관을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는데 그 붙잡고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가슴이 메어지셨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 이렇게 가실 줄 몰랐다. 잘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가슴이 메어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돈 잘 벌면 그때 효도할게요. 절대로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모든 게 은혜예요. 오늘 특송을 통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앞뒤로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면 안 돼. 전부 환하게 펴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수많은 장례를 목사로서 치릅니다마는 제가 진짜 감동받은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은 귀해요.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졌어.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근데 갑자기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 근데 소식 듣고 제가 갔죠. 제가 권사님 손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데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때 나를 콱 붙잡더니 따뜻한 미소를, 어린애같이 미소를 지었더니 하시는 말씀을 내가

평생 잊지 못해.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엄마 아빠 손잡고 멀리서 집에 이렇게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이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집이다 이래가지고 그 시골길을 그렇게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장례를 얼마 있다가 목사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집례 중에 그렇게 은혜로운 장례식은 처음. 모든 유족들이요, 물론 뭐 어머니 할머니가 그리워서 많이 우시지만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모든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로 사셨고 오늘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는 소원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 난 그런 장례식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오는 건 다 순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생년월일 순서가 있어. 그러나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요즘 여러분 전 세계 참사를 봐요. 그게 무슨 많은 희생자가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학벌이 뭐가 있어요? 그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뭐가 그게 중요한데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대하여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비유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이제 베풀고 잔치를 잘 준비해서 이제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해라, 다 오락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왕의 결혼식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다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여기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는 천국을 잔치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여러분, 한 가정의 혼인잔치도 얼마나 귀한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면 그 나라의 가장 큰 경사가 아니겠어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가나의 혼인집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성경 얘기인데 좀 막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하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우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혼인집에 포도주는 제일 중요한 잔치 품목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오늘 포도주 좋아하는 분 그하고 얘가 좀 달라요. 그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물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꼭 잔치집에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입성하면 이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잔치집이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어디 가면 기쁨을 얻겠어요? 요즘 봐요. 하루도 편안한 날, 하루도 뉴스가 여러분 따뜻한 소식이 없고 맨날 골치 아프고 맨날 뭐 나쁜 얘기만 하고 사건 사고만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잔치집인 거예요. 잔치집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억수로 좋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는 먹고 가시면 안 돼요. 적당히 비우고 가야 돼요. 오늘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결혼식이 있으면 그날 아침을 안 먹어요. 이 비우고 가야 돼. 왜? 아, 주인이 잘 차려놓을 거니까 그거 먹어줘야 되지. 먹어줘야 되지.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주인이 다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는 잔치집과 같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 말. 교회 와서 왜 신경질 내고 교회 와서 왜 화를 내고 교회 와서 왜 상처받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에 조는 분이 한 번도 없도록 저는 아주 은혜도 되지만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아 여러분은 지금 아, 나를 이래. 그래도 저는 뭐 얼마나 여러분이 좋은지 몰라.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이 천국 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요 식당에 다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예배도 좋지만 밥도 맛있게 해주세요. 아, 이게 밥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안 아멘 오늘. 아니 우리 교회 천 원 내고 밥 잘 쓰시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하는 분들이 은혜롭게 하고 할렐루야 기뻐야 돼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교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잘 준비해 놓고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잔치를 베풀면 딱 자기가 뽑을 사람 딱 정해놓고 어? 자기

잘나는 사람, 또 도움을 줬던 사람, 인사해야 될 사람 딱 거기만 딱딱 인비테이션 카드를 딱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어려운 분도 있고 외로운 분도 많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잔치 준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이 의의 옷을 입고 제사함의 옷을 입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돼요. 세상은 차별하고 모든 사람은 차별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 모두를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함부로 갈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12살에 교회를 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때 가서 50년 전에 배운 찬양이 있는데 진짜로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도로로도 못 가. 얼마나 제가 그때는 제가 먹을 게도 없고 공부할 게도 캄캄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보살이지 교회 가면 맞아 죽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 찬양처럼 위로받은 게 없다니까. 그런데 2절 가서는 더 은혜가 돼. 한 김에 해볼게요. 잘생겨도 못

야, 난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왜?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구박했어요. 왜? 이거는 지혜비하고 속 닮아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닮았다는 죄로 저를 구박하고 미워했는지. 아유, 정말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벌면 반드시 눈을 성형수술 해가지고 확 크게 해야지. 이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나? 엄마가 해놔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세우냐? 그런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는데 교회 오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아멘!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저한테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끄러졌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권사님 건강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유튜브로 내일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쩌다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왕이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으니 돌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갔다. 각종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장님이 여러분을 꼭 찾는다고 해봐요. 안 가시겠어요? 시장님은 별로 뭐 부러워하지도 않는가 봐. 도지사님이 부른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더 한 계단 더 올라갑시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목회할 때요, 백악관에 다녀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왜 다녀왔냐?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갔다 와서 저를 꼭 오락하네. 왜 오락하겠어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 이거야. 그래가 집에 들어가니까 응집실에 사진이 이따만 큰 걸로 제일 크게 해가지고 탁 오바마 옆에 아들 탁 있고 부부가 있고 탁 찍었다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야. 교회 올 때보다 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식당에든 어디든지 자랑을. 야, 내가 누군지 아냐? 탁 사진 보여줘. 여러분, 평생의 자랑이고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귀한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핑계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가만히 보세요. 왜 핑계됩니까?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교회가 시시해. 교회 가서 그 뭐 하나?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야.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야, 나 교회 안 간다. 그 교회 가봐라. 그 저끼리 다 해먹고 난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여러분,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부족합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거다 아직.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개척교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는 있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이나 대통령이 부르는 거는 핑계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잖아요. 얼마나 지금 좋은 교회인데요. 아멘 한 번만.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여러분 교회가 예산을 들여서 뭐하러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러 전도 축제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몇 십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 받는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수천 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조사오니 이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 아직도 포항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의 사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은 억지로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여러분 만약에 철길이 지나가 있는데 기차가 오는데 누군가 그리로 지나가려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가서 붙잡든 자빠지든 발로 차든 그거 못 지나가게 해야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저도 굉장한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누구냐? 정근모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계의 지성이죠. 예,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 총장님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아주 절친이 한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최고의 절친인 누구냐? 고 김재익 박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두 분이 동기동창이에요.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분은 김 비서관님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님이 늘 기도한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몇 번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났대. 그래서 자기는 중국으로 출장 가고 이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 아웅산 그 길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만나서 전날에도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못 나와서 전화로만 인사를 했다네. 야 친구야, 갔다 와서 꼭 네한테 할 말이 있다.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 알았다 친구야, 잘 갔다 온나 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냈어요. 이 정근모 박사님이 중국에 가서 일을 보다가 딱 그날 저녁에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웅산 테러 사건이, 폭발 사건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 김재익 박사님,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통이고 이분만큼 뛰어난 분이 없는데 그 사고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 소식을 정근모 박사님이 듣고 밤새도록 호텔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빨리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미루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해주시고 통곡했다는 간증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귀에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효도는 뭐냐? 여러분의 부모님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가 새 생명 축제에 한다 해도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어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111 하루에 1분 이상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네팔 대홍수로 얼마나 지금 수천 명이 아직도 실종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구조대가 그 진흙더미를 포기하지 끝까지 찾고 찾았더니 세상에 7살 난 소녀가 60시간 만에 그 진흙덩이, 이런 걸 몰라요? 진흙덩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몇 시간 견뎌요? 가가 세상에 6살인데 60시간을 동안을 진흙덩이에서, 야 이게 기적이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가가 기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곰돌이 인형 주세요.

곰돌이 인형 달라네. 여러분 보세요. 포기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열 하루째가 됩니다만 지난 아흘 날, 9일째 되는 날 여러분 보세요. 발전소 직원 두 명을 진짜 구조대가 9일 만에 구조대가 두 사람 건지고 어제는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우리 근로자들 실종한 수력발전소 옆에서 두 명을 한 사람을 또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건졌어요. 정말 저는 대단하고 보는 거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요.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내가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매를 맞아도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보살한테 전도하니까 얼마나 뒤지게 맞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평생 전해다. 그런데도 제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서 엄마, 엄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계속해서 포항 시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포항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회사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등록하신 귀한 하나님의 따님들 위에와 오늘 귀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정영익, 손미소, 귀한 부부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계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계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 땅에도 억압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복음 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의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외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 군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FP데이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올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청라 초원교회를 섬기는 최미순 권사입니다. 38년 된 교회이고요. 목사님은 말씀도 참 은혜롭게 전하시고 성도의 아픔을 목사님 아픔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2: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의 김성한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는 천주교였고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친구를 따라갈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참 좋았어요. 뭐 언제 다 딱히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최 권사님은 얼마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 6년 전에 자가 면역 희귀질환이라는 간질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냥 별탈 없이 평상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좀 심해져가지고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아들이 간을 줬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그냥 절제하고 안 먹다시피 하면서 운동해가지고 한 20kg의 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근데 결과가 둘 다 참 좋아요. 회복도 빨리 되고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이제 수술한 지 두 달 됐는데 올여름 제일 호강하고 있습니다. 누웠다 앉았다 올림픽 다 보고요.
2: 최미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언제부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오래됐어요. 제가 일하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어서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듣고요. 감동받아서 혼자 울어도 혼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음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다기보다 참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그냥 퇴근할 때 라디오 끄고 오고 그랬어요.
2: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아드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아들이 오래전에 신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0: 합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했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 중단했었는데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라디오에서 합동방송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들한테 고마움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될 제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심 감사합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이 전파가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선교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가족,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들아,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모자라는데 동생 힘들게 안 한다고 검사도 못 받게 하고 혼자서 검사받고 스트레스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고 절제해서 20kg의 살을 빼고 또 수술할 수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가슴 아팠단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아픈 모습 보이지 않을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그리고 남편, 무심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맘 졸이며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1: 아드님과 부군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편지를 띄웠습니다. 최미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극동방송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 장례도 있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신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좀 순조롭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도 좋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참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일을 겪어보니까 다 좋지만 건강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건강은 참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방송 진행하시는 PD님 다들 너무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복소리,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 후에 비시디의 안디옥 성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라고 하는 이 숫자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왜 모였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의 안디옥 성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이 아니지요. 지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만에 성의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전해들은 그 말씀이 다시 직접 듣기 위하여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뭐 소식이 빠르게 그렇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순식간에 온 성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 소아시아 초대 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조선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였지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도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 20대와 30대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이 약 한 20% 정도 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 20대, 30대 중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로 통계가 되느냐 하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과 6년이 지난 시대에 20대와 30대의 개신교 비율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 한국 교회의 위기가 그냥 단순히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다가왔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모두 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아주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과 같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러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또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과 살아가는 그 삶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그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성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들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가정과 이웃으로 흘러가 온 성을 뒤흔들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 교회의 회복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살아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때에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다시 소망 없는 희망 잃은 교회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나라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운동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서는 거의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45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시기하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 시기를 보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을 향한 시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의 출발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주 전만 하더라도 이 비시디의 안디옥성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그네였고 낯선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날 복음 한번 선포하고 난 다음 안식일에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모이고 있는 것일까? 왜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 기쁨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의 시기는 이런 인간적인 시기로 끝이 난 것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고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좋아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 자신들과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유대인의 시기는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도 싫었고, 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기는 인간적인 시기에서 자라나 어디까지 흘러갔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더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내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까지도 임하는 그 은혜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다는 축복.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 주신 것.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생각과 그 기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포기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떠한 도시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가장 먼저 방문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아서는 여전히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관심의 중심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7절에 보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한 민족 안에 머물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전한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키거나 멈추게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은 그 바나바와 바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자리, 내가 익숙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불편해 여기는 유대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불편해하는,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품기 위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계보다 훨씬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시는 길에 기꺼이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앞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한절이 지나오자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상당히 거리가 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쁨이 크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 구원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 기쁨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 지금 어디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내가 받은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마지막 자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성도, 그 중에 여성도를 두고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면서 회당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방인 여성들을 두고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과 또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쫓겨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곤 이온으로 떠나버린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이야기하는

0: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성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 비시디아 성에서 회심했던 이들을 두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그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은 오래 전부터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사실 한주 전에 들었던 복음이고 길어봤자 한두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가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남았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없어진다 해도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떠나고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복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말씀은 남았고 박해는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더 해보아야 되겠지요. 나의 기쁨의 근거는 과연 무엇에 근거한 기쁨인가?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잘 되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잘될 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인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의 반응은 달랐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돌이키며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정과 또 다음 세대로 그리고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이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고 또그 길을 막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는 이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지역과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길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혹시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어려울 수 있죠? 자, 구속의 은혜, 구속. 뭐 어디 들어가나? 구속, 구속되나? 여기서 구속은 그 뜻이 아니죠? 한문에 구원할 구, 속받칠 속입니다. 구원하고 건져져서 죄가 없어진다, 제거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새끼라 전화 연결되면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선물 못 받은 것 같다면 그 선물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뉴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 이게 꼭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 혹시라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깨라가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국 생방송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체 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외 지역인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예, 셋째라. 저 김인수와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각자 그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문자창을 여러분께 이제 공지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문자창을 샵 9110번으로 이제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예. 샵 1069가 아니라 세 개라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문자는 100원인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어플 있잖아요. 앱으로 들으실 때 똑같이 들을 수 있고 거기서는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전도 요청도 가능하고 사연 신청곡도 있고요. 본인이 방학이다. 내가 방학이라고 보내고 싶으신 분. 문자 어디로요? 네,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 얘기했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이렇게 외치는 곡 있죠. 자, 피아워십과 함께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할렐루야. 피아워십 이눈의 아무 중간이 배워도 545장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샵 9110번 오늘 새로운 창으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4918번님, 9507번님, 252번, 또 7777. 와, 끝번호가 아주 좋네요. 자, 전주 1203번, 또 7104, 0763, 48127. 이렇게 또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2357, 4918.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새끼랑 함께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 천안에서 문자로 8413번으로 새싹 처음 오셨어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한데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고맙습니다. 믿음을 깨우는 방송 새끼라 0691번님, 아이들과 부모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수시 접수와 수능이 다가오고 있네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단단하게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아, 50일 남았다고 했던가. 예. 우리 화이팅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화이팅. 서천에서 8845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샵 9110번으로 문자창도 바뀌었고 들리는 방송 권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보니까는 강원도가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좋은 소식이 지금 왔네요. 계약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 8, 5, 0.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지금 통화 괜찮습니까?
1: 네?
0: 괜찮아요, 통화 지금?
2: 지금?
1: 아, 예, 지금.
0: 손님 많이 없어요?
1: 손님 지금 손님이 있는데요.
0: 손님 있어요? 예, 근데 예, 통화는 예. 괜찮아요?
1: 네. 예.
0: 예. 옆에 라디오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서.
1: 네, 네, 줄였어요.
0: 예. 줄였어요. 예. 지금 생방송으로 전화했으니까 우리 원주 네. 호떡집 앞에 계신 우리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예. 박찬호님 우리가 예. 전화 연결했는데 네. 바로 가셨네요, 교회를.
1: 네. 어?
0: 바로 가셨고 감동도... 예.
1: 감동이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0: 예.
1: 그 바깥 그 여자 집사님이 더 좋아해.
0: 그러니까 아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
1: 야, 지금 다니고 있어요.
0: 다니고 있는데 남편분이 네. 방학 중이었는데 그렇죠. 전화 연결하고 네. 바로 가셨구나.
1: 그럼요.
0: 이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주셨잖아요.
1: 네.
0: 맨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1: 제일 조그만 게 나예요. 조그만 그러니까. 영숙이가 나예요.
0: 우리 귀여운 영숙님. 예. 하트 모양을 하고. 와, 아내분이 진짜 남편 옆에서 네. 팔짱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아하고 와. 있잖아요.
0: 예.
1: 너무 감동이었어.
0: 이야, 목사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1: 네. 그날 어저께 그리고
0: 예.
1: 그분이
0: 예.
1: 대표 기도였어요.
0: 대표 기도? 그, 아내분이?
1: 예.
0: 와,
1: 그런데 그 대표 기도에
0: 예.
1: 그렇게 자기 남편 이름을 놓고
0: 예.

0: 너무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하는데,
1: 예.
0: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1: 이야, 그래요.
0: 되지? 진짜 감동했어요.
1: 박찬호 우리 남편분이 12년 방학이셨는데
0: 네.
1: 12년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다 그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0: 그래서 세례 받고
1: 예.
0: 못 나온 거예요.
1: 이야,
0: 근데
1: 그렇구나.
0: 말하자면 술 친구들이 많고,
1: 네네.
0: 그 신림 예찬이라는 그 산동네가
1: 예.
0: 거기서 그분이 태어나다 보니까
1: 예.
0: 시골 사람들은 모이면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1: 아.
0: 빠지게 되고
1: 예.
0: 그랬어요.
1: 그렇구나. 와, 근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0: 그래서
1: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좋았을까? 응?
0: 그럼요.
1: 예. 아.
0: 그러니까 그 박찬호 씨 보고 내가
1: 예.
0: 성도님 보고 문자 꼭 늘어야 될것
1: 예. 아.
0: 같아요. 방학했다고
1: 자,
0: 제가
1: 너무 너무
0: 늘었으니.
1: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0: 네.
1: 또 빨리 보내 주셔 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데.
0: 네, 난 너무
1: 아,
0: 감사하고,
1: 예.
0: 지금 우리 서지방 그, 그쪽, 저기, 뭐야, 서지방 그, 저거 하거든요. 여기서,
1: 예.
0: 명륜감리교에서.
1: 예.
0: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저께 거기를 데리고 가려는데 안
1: 예.
0: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1: 예.
0: 오늘은 내일 수요일까지 하거든.
1: 예.
0: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1: 그래요.
0: 전화 통화했거든요.
1: 예.
0: 두분다 거기를 모시고 가려고.
1: 그래요. 우리 지금 집사님이 다시는 교회가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맞아요?
0: 네. 거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
1: 예.
0: 산쪽이에요.
1: 예, 거기
0: 산쪽.
1: 교회를 남편, 아니, 그, 박찬호님이 다시
0: 예.
1: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쵸?
0: 그렇죠.
1: 야,
0: 계집으로 온 거지.
1: 우리
0: 계집으로.
1: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야,
0: 네.
1: 너무 어제 기쁜 날이었겠네요.
0: 한번 쳐보세요. 그거
1: 예.
0: 얼마나 양.
1: 예.
0: 정말 그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적어.
1: 그렇구나.
0: 그다음에
1: 아이고.
0: 나고 91세 막
1: 네네네네네.
0: 84세 막
1: 예.
0: 연세들이 다 많아요.
1: 예. 정말 한 영혼이 귀한데 그한 영혼이 다시
0: 그럼요.
1: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은 제가 다음에 우리 꽃바구니 선물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0: 그래요.
1: 교회 한 두세 번 나간 뒤에
0: 예,
1: 다시 한번
0: 그러세요.
1: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0: 그래요. 예,
1: 오늘 귀한 소식
0: 알겠어요.
1: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화 연결됐는데 우리 원주에서
0: 예.
1: 극동 방송을 크게 틀면서 호떡을 파시는 우리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그쵸? 와.
0: 박영숙.
1: 박경숙 집사님, 그니까. 어우,
0: 네.
1: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가
0: 뭐가
1: 있어?
0: 또 그거?
1: 예?
0: 알겠어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빨리 하겠네.
0: 저요?
1: 손님
0: 저요.
1: 가시겠다.
0: 제가요?
1: 예.
0: 뭐야? 저기 빈들레 마른 풀같이
1: 아,
0: 저분이
1: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좋아하는 이유도 혹시 얘기해 줄수 있어요? 바쁘시지만?
0: 진짜 우리는 마른 풀 같은 사람이잖아.
1: 예.
0: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사 하신 대양 지금 이 계절 뭐냐 푸르고 울긋불긋하고
1: 예.
0: 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1: 네네. 그래요. 아유,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에
0: 예,
1: 좋은 다리가
0: 감사해요.
1: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0: 네네네.
1: 우리
0: 이거
1: 박영숙 집사님
0: 회장님도.
1: 원주에서, 예.
0: 제가요 사실은
1: 예.
0: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이
1: 예.
0: 이렇게 애매해요. 제가 전화 바쁩니다.
1: 그래요.
0: 손님들이
1: 손님도
0: 앞에 기다리고
1: 계시니까. 예.
0: 손님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0: 와서
1: 그러면
0: 어쨌든
1: 마무리할게요.
0: 감사해요.
1: 원주, 네.
0: 나머지 세 분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1: 네.
0: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1: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원주에서 우리 호떡으로 복음을 파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문용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 고성에서 우리 6765번님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4605번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이 흰 이슬이 내리는 백로절기네요. 수학의 계절 더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새끼라가 좀 그 지역이 좀 축소돼가지고요. 원래는 전국에 다 여러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대전하고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 극동 방송만 새끼라가 방송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사연과 그리고 전도 요청이라든지 여러분의 연락 문자창은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휴대폰의 어플, 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서 여러분께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샵 9110번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자도 좋고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현재 안 다니고 있다, 이런 방학생이 있습니까? 이런 방학생이 있으면 지금 샵 9110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내가 5년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그분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나 지지난주 최근에 내가 새끼라하고 통화가 됐는데 교회를 드디어 갔다, 아까 제가 이제 원주, 강원도 원주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 본인은 제가 다음에 또 연결할 텐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 계약했다, 방학 끝냈다 하시는 분도 샵 9110번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노인팅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5663번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시고 새끼라 응원해 주셨고요.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든든한 일꾼, 아 고맙습니다. 3613번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네요. 자, 지금 보니까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 제가 이분 한번,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를 잘 받으실지. 우리 강규덕님. 강규덕님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규덕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 네. PD라고 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그 정춘서님께서 네. 우리 강규덕님 사연을 보냈어요. 우리 방송국으로.
1: 아, 이거.
0: 예, 방송국으로 보내셔가지고.
1: 오, 예. 예.
0: 그래서 사연 당첨이 돼서 좀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예.
0: 강규덕님 혹시 아이고.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가끔 들어봤어요.
0: 가끔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1: 네. 아, 라디오 들으면 911인가 900번.
0: 어, 예, 예, 예.
1: 예, 핸드폰, 차 타고 다니다 들어보면은, 거기서 뭐, 그,

0: 주인들하고 방학원 사람들하고 통화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1: 알고 계시네.
0: 뭐 선물도 주고 뭐 물어보고 뭐 교회 얼마나 쉬냐 쉬었냐고도
1: 그렇지
0: 물어보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예, 그런 것도 뭐 다른 거 아니고
1: 이게 그 방송이에요 이게.
0: 방학 끝나고 이제
1: 그렇죠.
0: 교회 나오시라고 그런 것도만 그리고.
1: 맞아요.
0: 예, 몇 번 들었어요 그런 거.
1: 몇 번 들었구나. 혹시 정춘서님이 그거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방송?
0: 정춘서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이제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1: 네.
0: 이 방송, 저 방송 듣다 보면 기독교 방송도 한 번씩 들어봐요.
1: 네네.
0: 예,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니거든.
1: 그렇죠.
0: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지.
1: 예.
0: 그니 한번 들어보면은.
1: 예.
0: 교인들 오고, 이제 신도들 오고.
1: 예.
0: 또 교회 다니다가 또 그만 안 다닌 분들.
1: 예.
0: 나와서
1: 예.
0: 얘기하는 소리 이렇게.
1: 아.
0: 쭉 들어보고.
1: 예, 예.
0: 나오시라고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왜 안 다녔는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1: 자, 우리 강규동님. 강규동님, 그래가지고.
0: 네.
1: 저도 이제 좀 물어보려고, 강규동님께.
0: 예? 네, 맞습니다.
1: 강규동님이 제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0: 예.
1: 예.
0: 예.
1: 지금 계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세요?
0: 전북 군산이요.
1: 군산에.
0: 네. 우리
1: 강규동님께도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또 전화했어요. 그 똑같이.
0: 예.
1: 그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정춘서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강규동님은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0: 어려서 다녔죠. 어려서.
1: 예, 어려서.
0: 예,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1: 네네.
0: 이제 1,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1: 그때 몇 번 성탄절에 몇 번 가셨구나.
0: 예, 그때 이제 몇 번 다녔죠.
1: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극동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또 연결까지 됐는데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혹시 그때 막 들었을 때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0: 저는 선물 기억나는 거 없어요.
1: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 무조건 드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드리니까 제가 해서 쭉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하고 냉면, 한국 BL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0: 근데 거기서는 성경책은 안 줘요.
1: 그러면 제가 성경책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같이 성경책도.
0: 성경책을 한 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1: 오케이.
0: 다른 건 안 보내도 성경책을.
1: 아니 성경책은 기본으로 제가 드리고 제가 금방 어렵게 제가 불렀잖아요. 어렵게 불렀으니까 여기서 또 골라주세요. 하나 또 여기서.
0: 아, 고를 거 없어요. 제가 제 아나운서님이 하나 그냥
1: 제가 그러면 제가 좋은 걸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면요. 알아서. 자, 우리 강규동님 그 이제 이렇게 우리 극동 방송을 듣다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0: 그렇죠.
1: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0: 저는 교회는 많이 안 다녔어도 제가 영업이 불교 그리스도교 여기에 조금 가까운 그런 영업을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제가 25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알아요.
1: 아시는구나.
0: 저도 대충
1: 네네.
0: 노래도 찬송가도 몇까지는 대충
1: 그렇구나.
0: 머리빡은 알아요.
1: 네네네네.
0: 그리고 그래갖고 제가 무엇을 하냐면 석재일이라고 그러는 묘지 석재일을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 같은 데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도 쓰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할 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서 거기다 새겨드리고
1: 그렇구나.
0: 그런 걸 좀 알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규동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고

0: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도 천국에 진짜 천국에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규정님께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또 교회까지 가셔서 아까 애매하게 조금 아신다고 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우리 강규정님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십시오.
1: 그래요?
0: 알겠죠? 예.
1: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0: 예.
1: 고맙고요.
0: 강규정님, 그리고 저 따라서 우리 짧은 기도인데,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저 따라.
1: 훨씬 먼저 따라서는
0: 예,
1: 할수
0: 따라서만
1: 있죠.
0: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너무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강규정님이 아까 찬송가도 이렇게 몇 개는 막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뭐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그 찬송가 들려드리려고.
1: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0: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1: 영원히
0: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1: 예
0: 찬송가 아까 혹시 아시는 거 있다고 해서
1: 찬송가 느닷없이 얘기한 게 지금
0: 예
1: 생각이 좀
0: 갑자기
1: 그러네요.
0: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또안날 수가
1: 예,
0: 있죠.
1: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0: 예
1: 나네요.
0: 그러면
1: 몇 가지는 알아요, 저도.
0: 그러면 이 알만한 곡 중에서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수
1: 어떻게
0: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1: 거룩하신 말일세.
0: 말일세. 그죠?
1: 그래, 그것도 할줄 알아요.
0: 이 곡이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곡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제가 꼭 군산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앞으로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1: 그러게요. 예.

우리 정말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한두번 정도 교회를 가보셨다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부활 이런 걸 알고 계시네요. 저하고 영접기도도 했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알고 그분을 꼭 믿고 그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남 고흥에서 078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6471번님, 7772번님, 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되면서 들리는 지역이 있고 안 들리는 지역이 있어서 문자도 이제 샵 9110번으로 바뀌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익숙되겠죠. 앞으로 새끼라는 샵 9110번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소천하신 아버지와 차 안에서 참 많이 들었다고 이 새끼라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4003번님 그때 그 시간이 그립다고 하셨네요. 네. 아까 전화 연결됐던 우리 강규덕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셔서 정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예요. 내일도 여러분 꼭 오십시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깊이 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실패와 악의 득세에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영수가 지휘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작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G메이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안네 소피 문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G 메이저 작품 번호 50 안네 소피 무토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 시칠리아노 준비했습니다. 오마르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G마이너 알레그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감상하신 곡 오말리 주블리의 오보에 연주.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시칠리아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이플랜메이저 작품 번호 9번의 2번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효원 작곡의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감상하신 곡 쇼팽의 녹턴 가운데 이플레메이저 작품 번호 49번의 2번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 다 받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부를 찬송가이기도 하죠. 391장입니다. 참 이 선율이 참 아름답죠. 근데 무엇보다 이 가사 첫 마디부터 마지막까지 한 마디 한 문장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에 반복되는 후렴구 첫 마디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메마른 땅은 잠시만 걸어도 지칠 텐데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가사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설령 그 길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를 쓴 사람은 시각장애인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상상력으로 꾸며낸 그런 노랫말이 아닙니다. 정말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야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는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다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길 위에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 제일 앞부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야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 고향 길이 마냥 즐겁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형 에서가 서 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이 가는 길 그 끝에서 나를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더 분노가 가득하여 나를 죽일 것인지 야곱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가정과 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이 길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1절을 다시 보면 주어가 처음에 야곱에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의 군대임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마하나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 뜻은 두 개의 군대 또는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복수형을 쓸 때는 그것이 아주 많다, 가득하다 그런 뜻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혼자가 아니죠. 가족들, 종들, 수많은 가축들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는 길에 마하나임, 이렇게 많은 군대로 야곱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앞뒤로 둘러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는 그 길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걱정하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시편 91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매절마다 자세하게 다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차지가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걷는 믿음의 길 앞에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놓여있다면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성읍을 가득 에워싼 아람 군들을 본 그 엘리사의 사환에 그 종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종을 보고 엘리사가 그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군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이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못 볼 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종이 직접 눈으로 환상도 아닌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앞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에서 찾아오신 마하나임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서 두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이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 나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긴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늘 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덜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두 군대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직접 이를 본 체험한 야곱은 이제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형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6절 그리고 7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그 다음 무엇입니까?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보낸 사신들이 형 에서를 보고 돌아왔는데 야곱에게 주인이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이 6절에 만나려고 이 말의 히브리어 기본 동사는 코레라는 단어입니다. 코레입니다. 화면이 있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뭐 첫 번째는 만나다. 그냥 만나다. 이렇게 만나다. 또 두 번째 뜻은 상대하다. 대적하다. 이 뜻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단순히 그냥 만나기 위해서 온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신들은 형 에서를 보고 돌아와서 첫 번째 의미로, 아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 주인을 맞이하러 오십니다라고 생각했고, 야곱은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그다음 무엇입니까?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들 번역본들을 보면 대부분은 사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만나러 온다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팩트라고 하죠. 팩트는 사실은 분명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들과 야곱은 서로 그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사신이라면 아니면 야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보면 들으면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마하나임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 진영, 두 군대. 하나님의 두 진영, 두 군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두 군대, 가득한 군대가 야곱을 앞뒤로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 이 군대를, 마하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하죠. 이곳에서는 은혜 받고 이곳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도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닫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나가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잊어버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꾀를 사용합니다. 쓸데없는데 힘과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때를 나누어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이동하면 오히려 강도 때의 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 전 처음 형을 피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강약길 위에서 야곱이 지쳐 돌을 베고 잘 때 주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만난 이 사자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이은 사닥다리를 오르라 내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자신의 지금 눈으로 직접 체험한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그 이전에 그동안 주님이신 그 약속의 말씀과 계속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마하나임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사신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답답함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가득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마하나임 같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체험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마하나임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매일 붙잡고 듣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연결시키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해도

눈앞에 두렵고 걱정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바로바로 인간적인 것으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약속을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그 자리는 평안으로 채워지고 걱정과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되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내게 임한 내 앞에 있는 만나임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 만나임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지금 상황들을 한번 관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내 힘과 지혜로는 지금 내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의 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2장 9절 전반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갔던 자리,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9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처음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엄마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끝난 것입니다. 정말 힘이 있는 기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야곱은 기도하죠.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드디어 나의 지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를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날이 새도록 씨름이라는 표현은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합니다. 기도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 모습은, 이 팩트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

0: 자기는 야곱을 말하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과 400명의 장정들이 자신을 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환영하고 보호하러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이 믿어졌습니다. 이전에 너무 두려워서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에서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답답했던 그 일이 정말 은혜롭게 다 해결됐습니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15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 온갖 노력 끝에 아기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더 커가면서 늘 병원에서 아기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늘 체크를 하죠. 그런데 임신 막달에 의사의 소견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아, 아기 심장에 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이 부부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처음 그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계속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말씀을 보는데 마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처럼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부의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두려움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습니다. 물론 인큐베이터에서 잠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심장에는 큰 이상은 없었고 작은 문제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사람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보이지만 우리가 눈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답답함을 빨리 하나님께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내 문제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가져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의 답답함, 두려움, 어떤 문제 주님께 다 들고 와서 내 눈앞에 있는 마하나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길,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온 모든 믿음의 여정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은 여러분, 야곱의 이 길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두려움과 답답한 상황이 와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떠올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 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늘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신앙인들 사이에 가장 쉽게 건네고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누군가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도 좋은 인사처럼 이 말을 건넨 뒤 정작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은 우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기도 제목만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의 곁으로 들어가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룻의 안식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도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한 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요청에 책임있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게 들려줬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나를 그 사람 곁에 보내셨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또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콜로리다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고 나오지 않는다면 내 영혼만 침체될 뿐입니다. 연약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누리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송솔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노영건과 노성희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7장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7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이 첫 번째 서두를 열면서 이 비판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너무 쉽죠.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워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역공을 받는다. 예. 주변에도 이런 부부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남편이 비판하면 아내가 딱 받아칩니다. 또 아내가 또 비판하면 남편이 또 받아치고 핑퐁 탁구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집니다. 2절도 비슷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정죄와 비판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무비판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야죠. 분명히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목적 추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잘못된 열심도 문제인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흉제의 눈에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빼죠?

그죠? 먼저 순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주신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 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인간이 빠지는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들보는 여러분 집의 습가래 그리고 그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목재죠. 사실은 큰 거대한 나무 토막입니다. 그에 반해 티는 나무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마치 톱밥 같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들보가 가려져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티가 보이고 또 그 티를 도와줄 수 있다,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남의 눈에 티는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새겨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돼. 그리고 나를 보는 맑은 눈이 있어야 돼. 맑은 눈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흠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비판하는 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을 보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고구조가 원웨이 시스템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편향적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경도되었다 그러죠. 경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holistic이라는 표현.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전적이에요. 홀리스틱이에요. 그런데 뭐냐, 편협된 사람은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어려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희석시키는 데 탁월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G.K. 체스턴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정통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간단.

다른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살펴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된 게 나쁜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걸 보세요. 싸우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네 때문이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계속 너 인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불행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난의 영이요 자녀들이 꽂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비난하게 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 언제나 자기가 비껴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이게 금방 나와요. 부부가 합의가 안 돼. 나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나 때문일지도 모르죠 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언어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악플만 답니다. 비난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인데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그를 분별하기 어려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주여주여 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대신에 남의 열매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평가만 해. 자기 수고는 없어. 자기 은신은 없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다니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바빠.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고 세미나도 듣고 특강도 듣고 뭐 학교도 우리 얼마나 많아. 제자훈련, 사역자훈련도 하고 뭐 얼마나 우리 교회 뭐 명강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말씀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비판할 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을 베어요. 베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너가 사람들에게 관대했으면 나도 너에게 관대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하고 실수를 누가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때?

20% 알면 30% 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알아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부분을 알면서 전부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를 듣고도 내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계 대가의 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은 신학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늘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렇게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 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비판, 극단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막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 인간의 죄성이 막 다 노출돼요.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설 문화예요. 배설 문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있어요.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면 막 많이 보고 막 반응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가? 건설적인가? 파괴적인가? 약점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그 내적 동기가 뭐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의 영이 침범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비난을 마귀가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그러면 주님은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야.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오늘 또 외식하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저 인간들. 눈이 옆으로 찢어진 사람들. 저 양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저게 무슨 집사야. 막 예배 마치고 나면서 오늘 그게 기도라고 했어? 뭐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이런 비난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무지 몽미한 백성으로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포장하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죄인에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진실한가?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장한 적은 없느냐. 우리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별별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그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탐욕적인 부자나 기업가를 욕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탐욕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하고 다른 대상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 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거든. 선지자였습니다. 그전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는 떳떳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부산교도소에 모아놓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예.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거. 자기 우울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런 긍휼의 마음, 포용의 마음,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욕 안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은요 사랑방 목자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는 어떻고 저런 목자고 비난이 와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대가에 지도자가 치울어야 될 대가 비난이에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표 내버립니다. 목사님들 비난이 막 쏟아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여러분 비난을 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죠. 살펴요.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당하다 그 비난에 모두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근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요 내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말고 내가 가야 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될 싸움이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왜 왔냐, 아버지 물어보고 가서 그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싸움 구경하러 왔나, 이 애숭이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집에 가서 젖이나 먹어라 이러고. 다윗이 형들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을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피할을

0: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내전이 많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 누구에 놀아나는 겁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도 서로 따로 드려요. 그리고 막 예배 방해를 또 해요. 여러분,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배를 방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 비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아, 그분이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비난보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난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를 세워주고 돕고자 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지 비판을 통하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티를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 부드럽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이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끊임없이 쪼아대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 사람을 그냥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96.1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분야에는 그 안에서만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그들은 자연스러워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저도 크리스천이 아닌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야? 최근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거룩하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왠지 엄숙하고 흠 없이 살아야 하는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거룩하다는 구별되다와 같은 뜻이다. 세상이 향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를 때 말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과는 또 다르게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기보단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주말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오랜만에 출석 체크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일인 것 같아요. 주말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지키는 첫날인데 쏟지 않기 위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이 퇴근길에 차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극동방송을 선택하신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잘하신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많은 소리들 가운데 오늘 살아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찬양으로 많은 그 어려운 마음들 씻어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귀한 청년분 나와서 간증하는 날이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정말 귀하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청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봅니다. 네, 이 시간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1: 아, 그럼요.
0: 네, 벌써 9월이에요.
1: 아니, 9월 되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이 아마도 우리 공개방송이 가까이 와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0: 아, 또 하나님께서 날씨를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요. 맞아요. 네. 저도 또 더우면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마침 이게 네. 또 20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1: 맞아요.
0: 네. 9월 12일이에요. 저희 공개 방송은
1: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토요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토요일이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 포항 침례교회에서도 많이 오시죠.
1: 네, 성도님들 같이 가야죠.
0: 네, 다음 세대 친구들도 오고 또 네네.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말씀 암송하는 방송입니다. 네네. 말씀 암송 챌린지인데 찬양으로 저희가 말씀을 한 장을 암송해요.
1: 와우.
0: 그래서 현장에서 그 들어갈 때는 비워져 있다가 나갈 때 채워져서 가는
1: 네,
0: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1: 빈마음 갖고 갔다가 네. 풍성히 채워서 나오는 방송
0: 아멘입니다. 네. 아멘. 그게 바로 이 라디오 공개 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라디오 공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문
1: 그럼,
0: 50원.
1: 네네.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0: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1: 아우, 네.
0: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

0: 번호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이블.
1: 바이블.
0: 네,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
1: 네.
0: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만나게 된다니까 제가 너무 설레서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네,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 직접 봬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청년분 모셨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목사님 공개 방송도 공개 방송인데 9월이면 네. 개강하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네, 우리 대학생들이 강해지는 시간.
1: 네, 네 9월입니다. 아, 그렇죠. 굳세어지는 시간.
0: 네, 굳세어지는 네. 시간. 개강을 맞아서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1: 그래요? 네.
0: 국장님이세요, 무려.
1: 어우, 그래요.
0: 네.
1: 네.
0: 근데 신앙국장님.
1: 신앙국장.
0: 신앙국장님.
1: 신앙국장 있어요?
0: 네, 신앙국장입니다, 무려.
1: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신앙국장 있는 대학이 있나요?
0: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실게요.
1: 네.
0: 우리 열방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예준 형제님 모셨습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소개 짧게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신앙국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동대. 네.
1: 네.
0: 역시 한동대학교의 그 90%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에서 신앙국 국장을 섬기고 계시군요. 네. 현재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저는 지난 학기 초부터 네네. 시작해서 네. 1년간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0: 이 신앙국 국장도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2: 총학생회 회장단은 네네.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0: 네.
2: 이제 국장급은 대부분 이제 스카우트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예.
0: 스카우트신 네. 분이시네요.
1: 스카우트. 네네. 네.
0: 우리 예준 형제라고 하셨어요. 박예준. 이 예준이 조금 예사롭지 않아서 좀
1: 그렇다.
0: 여쭤보고 싶어요.
1: 네네.
0: 이름에 담긴 뜻이 있나요?
2: 아, 네. 예준은 미리 예자 준비할 준 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다라는 와. 그런 와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 와, 저희 침례 요한이시네요.
0: 아,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네요.
1: 네, 맞아요. 네.
0: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1: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던.
0: 네. 아니, 그러면 부모님께서 믿는 분이신가 봐요.
2: 아,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1: 네, 네, 네.
2: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20살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1: 네.
2: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좀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0: 네네.
2: 그 이후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약 3년 정도 있고,
1: 있었고
0: 네. 네.
2: 그 시간 이후에 저는 사실 인격적인 예수님을 23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1: 와, 아, 그러셨어요.
0: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더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군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준 형제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9월이잖아요. 이제 막 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방학 때도 좀 일을 했나요?
2: 방학 때도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총학생회와 함께 좀 남해로 선교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1: 네네네.
0: 네.
2: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여러 학교에 있는 부처들과 함께 미팅하면서 우리가 총학생회로서 한동에서 어떤 부분들을 또 같이 보수해가고 개선시켜갈지를
0: 네.
2: 이제 학기 초에 열심히 또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1: 와, 그렇군요.
0: 네. 네.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중앙집행위원회 신앙국.
2: 아, 네.
0: 네.
2: 일단 먼저 좀 총학생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2: 이제 한동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 사회를 대변해야 되죠.
1: 네네.
2: 그리고 동시에 이제 총장님과 또 교목실이
1: 네네.
2: 있으니까 그 부서들과 함께 한 방향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0: 네.
2: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한동 학생들을 대변함과 동시에 한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것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네네. 보통 세상에 있는 학교들은 총학생회 하면 왠지 모르게 학교하고 대립각을 이루고 학생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힘을
0: 네.
1: 썼는데 우리 한동대학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이 매우 독특하기도 하고

0: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네네. 그 브릿지 역할이라는 게 저희도 네. 중학생의 내부에서 굉장히 네네. 중요한 키워드로 네네. 가지고 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2: 네. 굉장히 많은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배를 좀 계획하고 있는 게 계시다고요, 신한국에서.
1: 아, 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포항에 있는 청년들과 좀 한동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예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말, 9월 29일,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동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2: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또 포항 지역에 청년들이 보통 학교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네, 그런 니즈를 잘 충족해 주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사실 우리 포항 있는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지만 대형 교회의 나머지 여러 학생들 또 청년들이 그 예배의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사실 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한동에서 포항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는 예배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응원하고 싶고 또 기대가 됩니다.
2: 네. 이런 그러면 형제님께서는 강사 목사님 섭외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거기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제 포항에 있는 여러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네, 단체들이 있어요.
0: 네네.
1: 뭐 예를 들면 포항 성시화도 있고
2: 네. 네.
0: 또 기독교 연합회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협업하면서
0: 네네네.
1: 또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 계시면은
0: 네.
1: 자연스럽게 또 컨택하고
0: 네,
1: 하는
0: 연결하고.
1: 방식들이. 네, 네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네네네. 새로 알게 된
0: 맞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2: 네.
0: 위해서
2: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네트워크를
0: 네, 네 만들어 가는 거죠.
2: 네, 형성해 가야 되는 좀 중요한 자리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2: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네. INFP입니다.
2: INFP. 네. 제가 알기론 INFP가 굉장히 천사 같은
1: 네, 아, 정말요.
2: INFP라고 듣고 있어요.
0: 아, 진짜 INFP가 천사예요?
2: 네, 착하다고 들었어요.
0: 제가 INFP잖아요.
2: 제가 천사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군요.
0: 아니, 저는 네. 날개를 잃은 천사.
2: 아.
0: 날개에 있는 천사.
2: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날개. 네. 아, INFP셨어요.
1: 네,
0: 맞습니다.
2: 네, 약간 네. I시면 계속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이렇게 점점 리더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고 처음 뵙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0: 네네.
1: 그런 과정에서 저도 초반에는 이제 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0: 네.
1: 머릿속에 이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서
0: 네,
1: 긴장한
0: 맞아요.
1: 상태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학기보다는 좀 더
2: 네.
1: 더 나은 모습으로
2: 네.
1: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아.
0: 와,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제가 INFP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MBTI 하게 되면 저는 가끔씩은 ENFP도 나와요. 근데 그 제가 심리학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 굉장히 자기의 어떤 히든 키워드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목사님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2: 그런 훈련을 통해서 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실
0: 그럼요.
2: 수 있네요. 우리
0: 자유로운
2: 형제님.
0: 삶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2: 네, 네.
1: 기대하겠습니다.
2: 네.
0: 아, 그래요?
2: 이 아이가 내향형이고 이가 네. 외향형이죠. 네, 네, 네. 혹시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짚어드립니다. 우리 예준 형제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네, 자유로워지는 그런
0: 맞아요.
2: 삶도 누리시고 네, 더 나은 이런 네, 사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국장으로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일단 제가 이번 연도 1학기에 처음 이렇게 신앙국장으로 섬기게 됐을 때 한동대학교 현재 총학생 회장한테 줌 미팅을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
2: 네.
1: 이렇게 선포했던 게 네. 있습니다.
0: 오,
1: 네.
2: 궁금합니다.
1: 네. 바로 저는 이제 총학생의 신앙국장으로 섬기게 된다면은 한동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

0: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동역자 된 그 삶을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
2: 네.
0: 그래서 거기에 있어 핵심은 결국에는 예배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 네.
0: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정체성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1: 아멘.
0: 네. 한동 예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이제 수요 채플이 회복되면은 한동이 회복될 것이다.
2: 수요 채플, 네. 수요 예배
0: 맞습니다.
2: 저녁에 그렇게 드리는 거죠.
0: 수요일에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서도 이제
1: 패스학점으로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기적으로 전교생이 다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런 채플인데,
2: 네.
0: 제가 이제 신앙국장으로 섬기면서 학교 밖에 있는 또 다른 네.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을 네.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또
1: 네.
0: 그분들이 한동으로 와서 또 캠퍼스의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2: 네.
0: 근데 그 리더들이 저희한테 이제 교제할 때 말하는 것이 한동이 정말 한국의 캠퍼스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네, 캠퍼스의 보루.
0: 네.
1: 와.
2: 최후의 보루.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해요. 한동대가 네네. 오늘날 정말 많은 한국 캠퍼스들이 이제 수요 채플이 무너져 가고 있고
1: 네네네.
0: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취업 특강이라든지 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그런 반영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사라져 가더라고요.
2: 맞아요.
0: 기독교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워졌던 대학들이 그런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은 그렇다면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1: 네네.
2: 네.
0: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은 네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이제 교목실 감사한 거는 이제 한동 예배가 지금 정말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네네.
0: 대표적인 예로 이번 연도에 이제 새로운 교목실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2: 노기성 목사님이시죠.
0: 맞습니다.
1: 네. 네네.
0: 그래서 이번 지난 학기에 이제 채플에 통성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2: 원래 통성 기도가 네. 멈춰졌었습니다.
0: 네, 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한동의 예배가 또 회복되고
2: 네.
0: 또 포항 성시화라든지 여러 외부 단체에서 정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한동을 중심으로 포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다방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2: 네.
0: 정말 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포항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네.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1: 네. 와, 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그 우리나라에 신학대학 외에 기독교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그 각 기독교 대학마다 이런 채플들이 있지만 이 채플을 우리 학교에 혹은 또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2: 네.
1: 되게 키워드의 도전들처럼 그런 마음에 드는 생각은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최전방 정선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저는 한동의 우리 이렇게 신앙국장님 혹은 또 여러 우리 지체들이 우리 한동에서의 예배를 그 패스파인더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앞에서 길을 열어가고 더 큰 길을 열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패스파인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2: 아멘.
1: 생각 갖게 됩니다. 전 너무 놀라운 게
2: 네.
1: 2023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지금 2026년이에요.
2: 거의 뭐 3년 만에
1: 네.
2: 이렇게 엄청난
1: 꿈들을
2: 네. 목표도 있으시고
1: 맞아요.
2: 네.
1: 이렇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저는 너무 기대가 되네요.
2: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박예준 형제,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신앙국 국장으로 섬기고 계신 박예준 형제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을 위한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찬양.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열방 비전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신앙국 국장으로 섬기고 계신 박예준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신앙국 국장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국장님이 되고 나서
1: 네, 이제 한 학기 하고
0: 네, 한 학기 하고 네,
1: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하고
0: 새로운
1: 있습니다.
0: 한 학기면 네. 6개월이시군요.
1: 맞습니다.
0: 6개월 정도 하셨는데 가장 보람됐던 순간과 가장 조금 후회됐던 네, 순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 뭘 먼저 말씀하실래요?
1: 먼저 네. 보람되는 순간을 아, 네, 긍정적인 순간. 부분을
0: 좋습니다, 먼저 좋습니다. 네.
1: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후자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0: 여기서만 말하는 약간 비하인드 같은 느낌이죠. 네.
2: 아무도 안 들어요?
0: 네. 아니요, 많이 들어요. 부산님 지금 한동대 학부모님들 많이 듣고 계실
2: 아,
0: 거고요.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런 솔직한 나눔 좋죠.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1: 용기를 내서 한번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0: 일단 보람된 순간부터
2: 네, 보람된 순간.
1: 네, 일단 네. 보람된 순간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소소해요.
2: 네네.
1: 제가 뭐 어떤 큰 사업을 한동에서 이렇게 해서 행복했던 네. 것보다 오히려 제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하나님 안에서 딱 바로 세워지면은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2: 네네네.
1: 그래서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0: 네.
1: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통로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순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한동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는 저를 가장 보람차게 만드는

0: 것 같습니다.
1: 야, 네. 매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다. 맞습니다.
2: 와.
1: 네, 그럼 약간 신앙 상담을 좀 요청하는 분들도 있으신 건 같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또 원래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네.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총학생회 인원 중에 어제 집계가 또 완료됐는데 네, 거의 5분의 1 이상이 자기는 너무 말씀을 배우고 싶고 자기는 너무 성경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해서 또 이번 새학기를 맞아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남은 6개월을 굉장히 좀 열심히 네. 네, 잘 파악해서 해야겠네요.
0: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지만 네. 기쁨으로
2: 네. 네.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네.
1: 네.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보기로 한 조금 후회됐던
2: 아쉬웠던
1: 순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지금 반년 하셔고 반년 남았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사실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또 제가 INFP잖아요. 굉장히 네네. 상처를 또 잘 받아요.
1: 아, 네. 그래요?
2: 아, 그렇죠.
1: 인프피가 맞아요. INFP가 네. 상처를 좀 받는
2: 네, MP, 그럼요. 네,
1: MBTI라고 네. 들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앞에 서는 자리도 저는 되게 네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또 제 성향이 어떤 갈등을 마주하게 되면은 제가 둘러서 가는 편이었어요.
2: 네네.
0: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2: 네네.
0: 근데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2: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일단 배운 것들도 많은데
2: 네네.
0: 일단 다시 돌아와서 네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뭐 그런 갈등 때문에 제가 굉장히 처져 있거나 아니면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놓칠 때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돌아봤을 네. 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변에 보내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고 또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거나 또 분주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것들을 주도권 잡고 가시는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 잡고 가시는 일이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해내고 해도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학기를 돌아봤을 때 그런 분주함 때문에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눌림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반년을 그렇게 또 분주하게 겪으셨으니까 남은 반년은 이제 어쩌면 좀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전보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0: 네 맞습니다. 네,
1: 조금은 여유 있게 네, 해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개인의 신앙. 네,
2: 네, 네 저는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 이제 우리 박예준 청년이 복음의 능력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여유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 투유.
1: 투유.
2: 투유.
1: 외국어와 한자가 합쳐진 건가요?
2: 그래서 네. 그 복음 투유가 일어나는 2학기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너무 또 위로가 되고 네. 감사합니다.
1: 아, 네. 남은 반년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2023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이후에 뭐 3~4년 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네, 신앙 맞아요. 국장으로 지금 계신
2: 엄청
1: 거잖아요.
2: 엄청 급진적인 네. 삶을 살았던
1: 것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0: 아, 네. 네. 일단 저는 모태 신앙은 맞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네. 또 두 동생들과 함께 이제 제가 20살 때까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1: 네.
0: 이제 코로나 시즌에 또 교회를 많이들 안 나가게 됐었잖아요.
2: 맞아요.
0: 그 시기에 이제 저희 가족도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예배가 사라지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때 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0: 이제 세상에 너무 설명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만이었으니까 뭐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뭐 다른 신이더라도 그래도 어떤 신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 신을 찾으려고 약 3년 동안 이제 군대가 있는 기간 포함해서 정말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기독교 변증학 책들도 있었고 철학 서적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음에도 제자리인 거예요. 이제 기독교 변증학 책을 읽어보면 그 논리성에 설득은 되는데 성경을 다시 펼쳐봤을 때 다시 원점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함을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학교로 돌아왔어요. 23년도에. 23년도 2월에 이제 어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놀라운 게 한동에서 만났던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친구가 있어요.
1: 넌 크리스천.
0: 네. 근데 넌
1: 보기 쉽지 않은데. 네.
0: 넌 크리스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제가 군대 들어가기 이전에는 한동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너무 신앙적 색채가 강하니까.
2: 강한 학교.
0: 그런 고민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이제 수련회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 사람들을 만나주면서 나는 안 만나주냐라는 그 울분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도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울고 있는 건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질문을 하고서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을 했어요. 이제 복학하는 세 번째 학기를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드리겠다.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시간들을 다 써볼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 학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평생 울었던 것보다 그 한 학기 동안 더 많은 눈물을 흘렸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고 인격체 되신 분이라는 거를 이제 단순히 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1: 아멘.
0: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또 안 믿으시잖아요. 부모님이랑 말다툼을 엄청 했어요.
1: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0: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2: 아멘.
0: 함께 또 듣는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와. 그러네요. 우리 진짜 가족분들도 지금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1: 나중에 제가 파일이라도 보내 드릴 테니 틀어놔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좀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 이렇게 다시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이렇게 가자라는 그런 겉면의 메시지.
0: 뭐 하고 싶은.

0: 말은 많지만 이제 네,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 네네.
0: 네.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너무 선명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는 게 나는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실 때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지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나의 이름을 예준이라고 지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삼남매가 정말 정렬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2: 아우,
1: 아멘,
2: 아멘.
1: 아멘입니다.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2: 네네.
1: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이
2: 네.
1: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준 형제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다들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을 위한 응원과 또 축복의 메시지, 또 응원과 기도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형제님 언젠간 정말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2: 아멘.
1: 또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님을 이렇게 바뀌게 하신 건 믿음의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형제님을 이렇게 만나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1: 네.
2: 어우, 전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넌 크리스찬이었던 한 친구를 통해서 난 크리스찬이 됐는데 우리 가족 모두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1: 네.
2: 드네요.
1: 야, 이렇게 또
2: 약간
1: 언어 유희를.
2: 아재.
1: 전 하지만 재밌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예준 형제님, 열방 비전교회를 근데 또 섬기고
2: 맞아요.
1: 계세요. 열방 비전교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교회일까요?
0: 아, 네.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왜냐면
1: 네.
0: 제가 실제
2: 네.
0: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소개해드리자면은 포항열방비전교회는 이제 포항시 북구 법원 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또 작지만 파워풀한 교회입니다.
1: 네.
0: 저희 열방비전교회의 사명은 이제 도시의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2: 아멘.
0: 그래서 저희는 매월 영일대에서 버스킹도 하고 있고요. 또 한동대 YMC 그리고 영남대 YMC 공동체를 또 이제 교회와 직접
2: 네네.
0: 연결되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주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멋진
1: 그렇군요.
2: 교회입니다. 네, 와.
1: 열방 비전교회 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이 제목부터 교회
0: 맞습니다.
1: 명부터
2: 네,
1: 열방의
0: 그쵸.
1: 비전을 품고 네, 나아가는 이 영일대에서 버스킹을 매월 하세요.
0: 네, 맞습니다.
1: 허,
0: 그래서
1: 너무 좋네요.
0: 이번 주에도
1: 네.
0: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주
2: 와.
1: 무슨 요일이에요?
0: 이번 주 일요일에
1: 주일에
0: 네, 예배
2: 몇 시?
0: 끝나고 한 3시, 4시였던 것 같아요.
1: 네.
2: 아, 그래요. 우리 그럼 그 시간에 오후에 영일대로 가면 우리 버스킹을 볼수 있네요.
1: 네,
0: 네,
1: 3,
0: 맞습니다.
1: 4시에 좀 영일대에서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일대가 요즘 너무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음악들은 나오는데 찬양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네 걸어 다닐 때마다 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께서는 열방 비전교회에서 사역도 맡고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교회 찬양팀 인도자로도 있고 청년부
2: 네네.
0: 리더 그리고 아까 공동체 연결되어 있다고
2: 네네네.
0: 말씀드렸는데 한동대 YMC 공동체에서 성경부 인도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1: 나이 사역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역시 한동대 신앙국장님은 다르다.

0: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제님 좀 좋아하는 찬양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1: 네, 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 한동대에 이제 포텐셜

0: 쇼윈도우 백성으로서 전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중에서 너는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로 고백할 때마다 그 역할을 다시 계속 생각하고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즐겨 듣습니다.
1: 아, 역시 레위 지파, 예,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또 예배를 주관하는. 맞습니다. 이 찬양 저희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인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0: 네, 레빈이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형제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는데
1: 네.
0: 우리 형제님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고 싶은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저는 23

0: 3년도에 하나님 만나고 받은 비전이 이제 feed people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정말 육적으로 먹을 것들을 먹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인데 그 전공과 또 연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2: 맞아요.
1: 있나요? 데이터
2: 궁금해요. 필드
1: 사이언스를
2: 피플.
1: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0: 아, 네. 일단 저는 AI 융합학부라는 학부에서 이제 수요 예측 관련해서 여러 직무 경험을 해보고 또 논문도 출판해보고 하는 경험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잠깐 고민했던 게 이제 내년에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선교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2년 정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뭐 수요 예측 쪽에서 연구한 거랑 이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이면은 랜드마크, 중요한 그 랜드마크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전까지 3년 동안 그 랜드마크가 이어져 오다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마음은 주시는데 이 랜드마크가 끊겨 있는 것 같은
1: 아, 마다가스카르가.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다리가 뭘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되게 놀랍게 풀어가신 게 이번 1월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양계 AI 쪽을 하고 있는데
2: 양계
0: 네.
2: AI.
0: 근데 그 양계 AI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양계에 대한 그 다리를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현장에 있는 좀 양계 농장들을 관리하고 또 이론과 실제 그 갭을 좀 좁혀보고
1: 중요하죠.
0: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에 들어가서 큰 회사에서는 AI를 또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제 농업과 AI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풀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와, 되게 가슴 벅차고 큰 비전이네요. 아까 feed people이라고 하는 이제 비전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식량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괜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0: 맞습니다.
2: 지금 이런 숙제들을 AI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와, 너무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1: 비전이 참 확실하세요. 양계 농장 이런 그 데이터를 좀 대기업에서 배우면서 또 AI를 제조하고 또 AI로 이런 농장들을
2: 데이터하고
1: 사업을
2: 또
1: 확장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0: 되게 하나님께서 일단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AI를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AI는 항상 대부분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만 봐요.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부분들만 우리는 보고. 근데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라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챗GPT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그 안에 넣으면은 이걸 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보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는가 찾아보면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하루에 1달러, 5달러 줄 테니까 하루 종일 너희는 이거 스크리닝 해.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AI라는 거를 공부할 때 그렇게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마음을 또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그 혜택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의 정원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정원을 제가 맡은 역할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내면서 그것들을 잘 갖고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사는 게 저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야, 네. 정말 와. 네. 그런 마음을

0: 품고 계시네요. 이 소외된 이웃들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비전이 멋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형제님의 꿈과 비전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 박예준 형제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동대학에서 우리 신앙국장으로도 또 열방비전교회를 섬기는 또 지킴이로도 믿음의 현장을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피드피플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한 걸음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학기 속에 주어진 부름의 자리 앞에 신실히 감당할 만한 영역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꿈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장과 소원들 더욱 뜨겁게 갖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앙의 현장과 삶의 현장의 괴리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다리를 잇고자 합니다. 포항을 품고 포항의 예배 문화가 있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그 브릿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열심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가 쇠하여 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새벽 이슬과 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그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 그 이름을 주께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속히 온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저녁에 퇴근길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라디오로 함께할 터인데 그 현장 가운데 이처럼 큰 비전과 소원들의 마음들이 우리 잔잔한 파도처럼 때로는 큰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저녁이 안식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머무는 저녁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하나님 우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도전 속에 우리 성경 암송 함께하는 귀한 시간도 같습니다. 행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1: 감사합니다.
0: 또 청년을 위한 기도도 해주시고 바이블 기도도
1: 그럼요,
0: 해주시고
1: 그럼요 기도하죠.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박예준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신앙국장으로 계시고요. 반년이 남으셨어요. 또 열방 비전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 많은 또 축복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남은 반년도 우리 더 힘차게 나아가실 거죠?
2: 네,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 한동대학교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가 잘 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겠습니다.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박예준 형제와 이렇게 인터뷰했는데요. 우리 형제님을 위한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을 풍성히 채워줄 청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찬송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사랑이 매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길이 평탄하게 열리며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으며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매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멈추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해마다 감사와 대행진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대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감사와 대행진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남은 4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8달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8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와 힘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기도 했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느슨해지기도 했으며 감사보다 염려와 불평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행진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원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감사대행진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것이 원래 주제 감사대행진 주제 성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감사대행진의 표현은 적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예, 그것이 금년의 감사대행진의 표입니다. 좋은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번 감사대행진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대행진을 제대로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주제의 성구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제의 성구를 보니까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에는 기쁜 일, 좋은 일, 내가 원했던 일뿐만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포함이 되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 범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좋은 뜻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실패는 실패입니다. 병든 것이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까지 포함하여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로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일만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막힌 길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당장은 하나님 것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물론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20차 감사 대행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기록할 때 좋은 일만 기록하지 마시고 그 감사 제목을 적는 노트에 힘들었던 일,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와 함께 하고 계시니, 선하신 하나님께서와 함께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지금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제목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했다면 이번 감사 대행진의 감사 노트에는 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순간에도 감사하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았을 때에도 감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는 일에도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붙들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언급한 게 있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범사에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과 관계된 말이라면 항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때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이는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때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때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때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필요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지, 왜 기도 응답이 즉각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형편이 빨리 바꾸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이 형편이 빨리 바꾸어졌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선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달리 당장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받는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때, 즉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때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변화로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네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의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손길은 멈추지 않고 계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문제를 없애주시기 전에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에,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인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봐야지요.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때 오늘날의 아픔도 역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내서 안 되고 현재 이 순간에도 비록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대행진 기간 동안 감사 제목을 기록할 때 과거에 받은 은혜와 이미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응답을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일하심을 감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루하루 이어질 때 우리의 염려는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불평은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 다시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어주는 주문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것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만한 그런 공도도 없고 그런 존재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의자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감사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감사대행진을 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는 데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0: 맞습니다. 예수님 의지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도 예수님 의지함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의지함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감사 말고요. 원래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성경 필사도 힘들고 가정예배도 힘들고 감사 예술자도 힘들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전도회가, 우리 셀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술을 준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의지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 내 능력, 내 건강을 보지 말고, 이것 보면요 못해요. 감사 표현 못합니다. 이것 보지 말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감사 대행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셔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심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대행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던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성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저희 교회 입구에는요, 조그만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저희 교회는 주변으로 다 억새 숲이거든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책 읽는 독서대를 놓고요. 그 자리에서 책을 읽으니까요. 아,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조금씩 더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더위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는요. 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성도여 다 함께 들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신대에 다니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냐니까 수업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수업 중에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취미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이제 음악을 했지만 이게 취미로 한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정규 앨범을 내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취미로 볼 수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취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취미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늘 교회 사무실에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요. 찬양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다큐멘터리를 한두 개씩은 거의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는 이런 취미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 내가 생각해도 아빠는 늘 교회만 있어서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미라고 적어라.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취미다. 예,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취미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예, 여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니까요.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쉬어야지 또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공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늘 새롭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람 어쉐입 가운데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름을 버텨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견디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견뎌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계획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낼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목회를 하면서 늘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들. 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이제 좀 여유를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어릴 때는요, 교인이 한 3, 40명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 한 2,000명 이상 교회가 쭉 부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뭐 큰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여유를 누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늘 새벽 기도회에 가시면 교회에 늘 목양실에 계시고, 제가 늘 교회 놀러를 갔거든요.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고, 그리고 또 목양실이 없으면 본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고요. 교회를 비우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목사들이 6명, 7명 되어도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기고 교회를 비우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목사처럼 살아야지, 내가 목사 아닌 것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게 아버지의 어떤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좋은 차도 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가난한 성도 집에 좋은 차를 몰고 신방 가면은 그게 신방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애써서 목회하시는 분, 맡기려면

맡길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애쓰시는 분, 돌아가실 때까지,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셨던 분, 아침마다 눈 뜨면은 예배를 드리셨던 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셨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가 아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부흥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은요, 숫자의 부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죠.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그 많아지는 숫자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진짜 부흥이죠. 아무리 뭐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지어도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삶이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죠. 2025년 한해 동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참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떠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물론 저는 그게 무조건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잘못된 신앙, 그리고 또 잘못된 성품으로 그렇게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조건 교회 탓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흥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는요. 숫자적인 부흥이나 재정적인 부흥만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고요. 또 숫자는 그대로를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많은 이들에게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네, 키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단한 분이시라 그리고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함께 붙여서 편곡한 곡을 들으셨습니다. 네, 저도 뭐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숫자로 보는 부흥에 대한 그 기대의 욕심을 버리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뭐 재정이 안 되면 뭐 자비량으로 또 목회를 해야죠. 사람이 적더라도 이 적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해야죠. 근데 이 조급함을 가지고 숫자에 매어 달리다 보면요. 그 숫자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은 방법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을 뭐 목소리도 흉내내고 설교하는 방식도 뺏기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적인 부흥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이 단한 사람도 적지만 단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위로 넓은 가운데서 그리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상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 이제 사무엘이 주관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들이 왕을 원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어쨌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10장입니다. 1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왕위 임명식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데 아마 이것은 사울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공인의 행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장 2절로 가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이 순간 기스로서는 그의 아들을 잃어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단히 중대한 일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베들레헴 부근의 베냐민 영토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무엘로부터 왕이 임명식을 받았습니다. 자, 5절로 가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만나게 될 사건들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비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은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에게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9절 보겠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저주하는 마음에서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에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울도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그의 전에 왕의 자리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새 마음을 입어서 왕의 자리를 감당하려는 굳센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사울 자신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하였다는 건데요.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사울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아니 이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아마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도 선지자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뭐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 성경을 옳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16절입니다.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침묵을 취하고 있죠. 17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여 사울의 왕으로 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처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21절로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모인 무리 앞에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소개하려 하였으나 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왠가 봤더니 행구 사이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를 찾아 데려와야 했던 겁니다. 사울을 이때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서 조심스러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상 대중 앞에 나타나 왕답게 처신을 해야 됐던 겁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은 이때 사울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왕의 만세를 부른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비일한 예로 영국과 같은 뭐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는 국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왕을 예찬하며 만세를 부르는 의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아마도 이 왕에게 이 만세를 부른 것은 지금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라의 제도를 말했다. 그리고 책에 기록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무엘이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기록하였다고 믿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또한 사울이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인정하고 왕을 향해서 만.

권세를 부르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보는데,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기름 부음을

11장, 12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더라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제시한 대단히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요구였어요. 따라서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을 구출해 줄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4절로 7절입니다.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게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울을 좀 들어쓰시는가, 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복 주시고 크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상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11절 보세요.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그의 군대를 3대로 편성하였는데 그리고는 암몬 족속의 진중에 들어가서 철저히 진멸하여 살아남은 자들도 두 사람 이상 함께 동행할 수 없을 만큼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일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정말 뭐 무서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뭐 끌어내라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일부는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온 백성이 사울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까지 그러한 반대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암몬 족속을 섬멸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지도력은 아마도 일부 백성들의 반대를 무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13절로 15절 특별히 요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한 사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무찌른 사건을 통해서 그의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 공인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왕됨의 실력이 이 일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위에 공식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 이전에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주와 그리스도로 온 천하에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즉,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실력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0: 이렇게 11장을 이제 정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의 사사직에 대한 고별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게 되는데 봐보시죠.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사무엘의 사사직에 대한 고별사로서 그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지도권이 사울에게 계승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왕을 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만 하면 계속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가 당신께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게 돼요. 2절로 가보세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사무엘은 회막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애는 마치 어항 속에서 보내진 것과 같았으며 언제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사무엘처럼 공적 업무에만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높은 직책에서 대우받던 공직자들이 그들의 과거 혐의가 발견되어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변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으로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무엘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회당에 갔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전 생애를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지금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해서 너희가 왜 그들을 거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도 자기의 뒤를 계승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3절 한 절만 더 볼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신만만하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사사의 직분을 행한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자신의 공적 생활이 얼마나 청렴결백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천명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물질의 유혹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의 경우가 그와 같잖아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들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기 않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지나간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정 생활에서 계속되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그가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행한 것이 없으면 보상하겠노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벌컥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내가 바로 당신 앞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뇌물을 바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며 덤벼들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을 무찌른 사건을 통해 그의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 공인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울, 2번 사무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있습니다. 청취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정답은 2번 왕이었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1분 찬양,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극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연 진행하는 저의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 마을의 사냥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0

10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인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하늘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한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났던,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건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질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 때 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라지 않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 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네 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 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 가스 공급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 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 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퍼시픽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1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지난해 20.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0년에는 41%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2세로 높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 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암페어씨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 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 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팝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V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V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3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일곱 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0: 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1: 저는 이 한국땅에 잘 먹자거나 자립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땅도 어렵겠지만 이
0: 네.
1: 한국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0: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1: 예.
0: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사회로 나오신 지
1: 예. 예.
0: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1: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쪽으로 열심히 여기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모든 업무 같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1: 예.
0: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카페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1: 예, 맞습니다. 예.
0: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하겠죠.
1: 예.
0: 지금 이곳에 온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1: 예.
0: 잘 적응하고 있나요?
1: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0: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1: 예
0: 사용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0: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세상에.
1: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더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예.
0: 이곳에 자녀
1: 너무
0: 때문에
1: 감사.
0: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1: 예.
0: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1: 아멘.
0: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0: 깨닫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해산에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자매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었어요.

0: 쫓아다니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1: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2: 네.
1: 유일하게 흘러 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3: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 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4: 그렇게 13살, 12살쯤까지 네네. 방송을 들었으면 네. 소학교, 여기서는 네. 초등학교를 다니기까지 방송을 들은 거예요.
1: 네네.
4: 네. 근데 학생으로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1: 네.
4: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방송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1: 네네.
4: 나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가 달랐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1: 그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까
4: 네.
1: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그 라디오를 들었던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또 서울 말을 들었고 했지만 그것은 제 속에 약간 잠재의식에 남아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근데 학교에서는 정반대를 배우니까
4: 네.
1: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로 보고 했던 내용들이 나만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상충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고 있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부터 아 그때 들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였고 북한에서 배워준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한 2, 3년 더 있었다면
4: 네.
1: 제 머리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들었던 내용들이 제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네.
4: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네.
4: 거기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럼 들으시고.
1: 네네.
4: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일룡 씨에게는
1: 네.
4: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들이 연상됐었을까요?
1: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지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한국, 북한에 와서 사과를 훔쳐먹는 아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4: 네.
1: 그런 장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해요. 그러고 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접하는 순간 처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또 약간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4: 네.
1: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독교 문화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들려주셨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저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제가 잘 따르던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몰랐죠. 그냥 저희를 일룡상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4: 일룡상?
1: 네, 일본의 그 교육을 좀 받으셨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사셨어요.

0: 하셨던 분이라서 1번 전 뒤에 누구 상 이렇게 붙여서
1: 네.
0: 일룡상 이렇게 부르셨는데 일룡상 뭐 산에 가서 나무 좀 잘라오라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가뭄비 나무 그거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불솜을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 눈송이처럼 그러면서 막 벨레헴 벨레헴 세크바이 세크바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놀았어요. 그걸 열까라고 부르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벨레헴은 베들레헴이었고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
1: 네네
0: 그런 문화 속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학교에 가서 아 우리 집에서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노래도 배웠어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그것도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열가라는 게 보니까 좀 그런 트리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트리에. 그냥 학교에서 먼지 묻히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근데 굳이 그걸 금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네.
1: 2008년까지 북한에서 함경도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0: 네.
1: 함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방송을 청취했을 때 아까 그런 기억나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들
0: 네네.
1: 외에 생각나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단어들이나 표현,
0: 네네.
1: 억양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억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하시는 그 말. 사실은 이 억양이
1: 네.
0: 지금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드는 약간의 그 설렘과 따뜻함과 이 부드러움이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뭔가 딱 감싸고 있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 그때 그 아나운서님의 서울말, 지금 PD님의 이런 서울말, 이런 억양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억양, 이런 느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 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도 호불호가 있듯이
0: 네.
1: 이런 소리에도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네.
1: 그리고 어떤 북에서 오셨던 분은
0: 네네.
1: 아, 저 말투가 저게 뭐야 하면서 사촌 오빠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살짝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방을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주시고
0: 아, 저한테 환상이었죠.
1: 그랬던 기억들 가운데
0: 네네.
1: 이 방송 콘텐츠는 일용 씨한테 억양,
0: 네.
1: 드라마,
0: 네.
1: 그런 장면들
0: 네.
1: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이 방송 자체가요?
1: 네, 왜냐하면
0: 네네.
1: 이게 아 이걸 들키면은
0: 네.
1: 어쨌든 우리 일가족이 모두
0: 네네.
1: 사랑하는 아빠도 어머니도
0: 네네.
1: 그리고 형제들도
0: 네.
1: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0: 맞아요. 네네네.
1: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0: 맞습니다.
1: 제가 그랬다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재밌게 듣긴 하지만 또 그 검사 기간에 이렇게 특별 감시 기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너무 들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들을 땐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 중일 때 몰래 우리가 라디오 숨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막 김치움에 숨겼다가 아버지가 찾아내기도 하고 아 이거 김치움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거
1: 김치움?
0: 김치움에다가 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항아리에다가요?
0: 네. 아, 북한은 땅을 파고 하니까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은 그 틈에다가 저희도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거는 이제 들통이 났으니 좀 다른 방법을

0: 그러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죠.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가 주는 희망적인 느낌, 또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버지랑 그러면은 저였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나
0: 네.
1: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아요.
0: 아유, 저희 큰일 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한테 대든다? 죽음이에요. 굉장히 이 북한에서의 아버지들은 무섭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그때 뭐 12살도 안 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대들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라디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런 위험 인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친숙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1: KBS 한민족 방송도 들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여러 대북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분명 극동방송에 더 고정하셨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0: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영접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더 들은 게 아닌가.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흥얼거리시던 멜로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였으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나가는 시간대에
1: 네.
0: 마무리에 영접 기도를 하나 넣어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메아리 방송 가운데 월요일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함께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접 기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기도문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2008년까지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부모님께서 태교 때부터 태교의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일용 형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했던 품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의 특권, 승리의 길을 정리해보고 누림의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상황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에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혹시 징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먼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 내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자요, 복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모두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

0: 복음의 여정.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녘의 동포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와 포항이 23도, 목포와 부산이 21도, 여수 20도, 평양과 광주가 19도, 서울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대구가 17도, 개성과 함흥, 청진, 대전이 16도, 강계와 춘천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서울과 여수가 30도, 제주와 부산, 대전, 대구가 29도, 개성과 춘천이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보이고요. 함흥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3도, 청진 22도, 강계 20도, 해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1.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믿음의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는 한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에 오늘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

0: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이 알파벳 연입니다. 시작은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등. 그래서 내 발의 등. 이게 이제 처음 히브리어로 볼 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넬, 네라글리, 데, 바레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넬을 하면은 등이라는 말이고요. 레라글리 그러면 내 발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발에 등, 데, 바레카 그러면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등이요, 등이요라고 할 때 넬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14번째 눈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의 이 시편은 14번째 이 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나오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등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등을 보면 이 등이 어디를 비춰주는 등이냐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그럼 빛은 어디를 비춰주는 빛일까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죠. 자,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불은 사실 이제 좀 빛이 약합니다, 밤에. 그런데 빛은 훨씬 더 밝지요. 그래서 나의 길 전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는 지금 내 인생의 앞길, 지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요게 이제 바로 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전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빛 아래서 설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이제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궁극적인 이제 지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 이 빛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자, 여기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6절에 주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여기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언약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 이걸 또 다른 말로 굳게 정했다. 그러죠. 반드시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준행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왜 이렇게 굳게 맹세하냐? 그 다음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 제쳐두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죽겠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 너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어쨌든 나는 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을 테니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자, 여기 이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고난 가운데 막 악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아주 거덜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가 있느냐? 내 입술로 드리는 제물, 자원 제물이라고 그러죠.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 voluntary sacrifice. 하나님 앞에 아주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물입니다. voluntary offering이죠. 자,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자원 제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입술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심령도 뜨거워지지만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십자가죠.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지금 사실 이 고난이 심합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늘 아주 시한폭탄처럼 바들바들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항상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자, 주변에 악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자, 올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면 망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고루케 하려고 어떻게든 올무를 놓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악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미워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110절 다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땅을 소유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토라, 법도로 내 인생의 기업, 남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라 그러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여기 이제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여기 이제 사실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반영이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끝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단을 지키려고 끝까지 다짐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율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글, 호크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부터, 이제 120절, 그 다음, 연은 15번째 연으로, 히브리어로, 싸메드에 해당합니다. 싸메드. 싸메드 하면은 S, 영어로 S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벳이 될 텐데, 요것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세아핌. 세아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이제 세아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할 때 미워한다라는 말이 사네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3절은 세아핌 사네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네티, 내가 미워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다음 결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리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자, 여러분, 그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우리 시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맨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이게 영어 성경에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unst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에서 불안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또 세상 편에도 섰다가 주의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이렇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주 앞에 확실히 거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죠. 자, 은신처, 숨어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방패는 뭡니까?

0: 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은신처는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피함, 보호. 방패는 적극적인 보호를 말하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도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해주시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대적들이 막 위협하고 하면서 우리를 긴장 가운데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욱 주를 바라봐야죠.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아, 행악자들이 많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자, 이 행악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저버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는 뭡니까? 늘 시한폭탄같이 미혹을 하는데 잘 경계하겠다는 거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심판하시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결단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길을 따라가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즐거운 대로 우리의 교만이 말씀을 가로막고, 고난의 길에서는 자주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함 앞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의 생명이 자주 위기에 있어도, 내가 걷는 길 곳곳에 올무가 지뢰처럼 퍼져 있어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탐색기가 되어주심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주의 말씀의 맛이 하도 달고 오묘해서 시인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겠다고 다짐하네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을 얻겠다고도 다짐하죠. 이 각오가 우리를 이 아침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비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발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예고도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으로, 때로는 물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는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의 걱정이라든지 가정의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없이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싸움을 견디며 살아가지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생각이 납니다. 사흘 밤낮을 사투 끝에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끝내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뿐이었었지요. 우리 삶에도 그 늙은 어부처럼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그냥 허무함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환경을 바라보며 쉽게 결론을 내리고 또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지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자녀의 삶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머무르지 않으시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저 사람이 양보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옛말에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양보하며 살아간다 해도 정작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베푸세요. 양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무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동기의 방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퀴였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견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노동력으로 더욱 다양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모터입니다. 모터의 발명으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지구 반대편도 1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칫솔에도 모터를 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와 모터에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의 영어 단어인 모티베이션은 모터와 같은 어원인 움직이다에서 왔습니다. 결국 어떤 동기에 이끌리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발생합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는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고 생활하게 하소서.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밤낮 문제투성의 삶에서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과거를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세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세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감히 신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묘자리에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들의 그 묘역에 자기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파놓고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짓밟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절대 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4년 LA는 나선수목교회 교회 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열 분 계신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빛이 쌓여서 이것이 서울 본교회 조용히 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선수목교회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가서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좀 추스리고 다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LA에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열 분인데 세 명은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 세 사람은 목사님을 최적으로 지지하는 지지파, 네 사람은 중도파. 중도파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목소리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 왔다 이쪽 갔다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열 명이 앉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쪽 끝에 앉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던 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온갖 교회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오늘 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못하면 우리들은 끝까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휴, 딱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가니까 저쪽에 있다가 그 세 분이 금방 달려왔고, 저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왔죠. 저 사람들이 원흉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 일을 사사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빚이 싸게 됐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도 못하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교회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교회 일을 시킨다 하면 우리들은 목사님 일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쪽은 저쪽하고 일하면 목사님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쪽은 저쪽하고 목사님 일하면 목사님 일 절대 협조 안 한다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에 인도한다면 또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보니까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한다. 토요일도 넘어서 토요일도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부족해요. 주일날도 하겠다. 그래서 제 목회 48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한 게는 나성수 목교회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목금토 주일 그냥 1년 365일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다시 자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분이라고 싸고 나눠진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화해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대답하고 저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모든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 주로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못하시고, 성찬 때 성찬 세트를 이렇게 돌리는데 장로님들 성찬 세트도 분배하지 못하시고, 안수사람들이 다 하시고 앉아서 그걸 성찬을 하는 걸 두셔야 됐고, 교회는 해야 되니까 은퇴하신 이기성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장로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 총무 모든 국장 다 맡아갖고 교회 좀 일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집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너무 좋아갖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 일을 갖다가 은퇴하고 할 일 없는데 저를 교회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나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나 같은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 빚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을 가봐도 50만 불이 줄어들고, 10명의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빨리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 장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화해합시다, 우리 싸울 일이라는 것 같고 너무 그다음 극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화해했다고 가서 보고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고집도 세요. 아홉 달 만에 왔어요. 아홉 달 만에. 그래갖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들이 화해해서 이제 한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3부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제일 집 큰 저택에 있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오늘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화해하는 저녁 만찬을 하는데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교회 개척 같은 개척 멤버로 한 솥밥 먹고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화해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9개월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

0: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기도로 닫으면 닫혀지고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물고 뜯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내게 속한 권속들, 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까지, 또 항아리 같은 존재인 모든 가족에게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해처럼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총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어둠 밤에 별처럼 캄캄한 것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교통방송 듣다 보면 전파선 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빚진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교통방송을 자꾸 들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먼저

0: 한테 극동방송 듣게 할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있구나. 저희 창민 효민이가 흥얼흥얼하는 게다 극동방송 통해서 들었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 8살짜리가 내 사는 동안 찬양하겠다고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 가시는구나 싶어요. 엄마 예배 갈 시간이잖아. 엄마 극동방송 듣자 하면서 그 방송을 켰을 때그 가정에 생명이 더 움트고요.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그 가정에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우선 켜세요. 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1: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은 압니다.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압니다. 그렇게 전파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시는 건 어떠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그 안에 말씀과 찬양이 가득함을 알수 있다는 성도님의 말처럼 일단 전파 선교사로 함께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시나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지만 저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된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 말씀 아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주치는 사소한 만남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축복인걸요. 저는 매일 이 시간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이어진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도 삶 속 은혜와 기쁨, 그리고 작은 기적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다시 돌아올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발돋움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조아가 제게 이렇게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아시나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나고 만들어져 왔다면 이만큼 허망하고 헛된 일이 또 있을까요? 아주 우연히 한 점에서 에너지가 폭발하고 지극히 우연한 계기로 물질이 생성되고 너무도 큰 행운으로 그 물질들이 서로 뭉치고 밀어내며 생성이 만들어지는,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을 만들다가 결국에 다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 저는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게 요즘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중 한 가지가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조차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필연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알게 된 것도, 입사하게 된 것도, 포항에 온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샬조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누리는 복 중의 복이고요, 은혜 중의 은혜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 말씀. 아멘. 와, 이 아침 또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뒷자리 3923님, 오늘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뒷자리 9507님, 보석PD님 안녕하세요. 새벽기도 후에 역전 전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0: 오늘도 변함없이 샬조와 출석합니다. 보서 PD님 안녕하세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새벽 예배 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많은 기도와 사랑 축복을 받는데 어찌 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행복해요. 기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륵사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이륵사이님과 방송하실 분들 위해 기도할게요. 2042님께서도요 아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주셨어요. 4540님께서도요 아멘, 오늘 서울 미스바 기도회 갈 준비하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귀한 걸음 하실 우리 4540님을 축복하고요.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뒷자리 1772님 안녕하세요. 보소피디님, 어제 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친구분과 시간을 보내셨군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든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네.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일상을 또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6809님도요 샬롬, 좋은 7시 화요일 아침입니다 라고요. 오늘 하루도 중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 2667님 샬롬, 밭에서 약을 치는 중 출첵합니다. 약 배합할 때 다시 들어올게요 라고 출첵과 동시에 다시 사라지신 우리 2667님, 늘 자투리 시간을 이렇게 또 귀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밭일 이제 또 무척이나 더더욱이나 바빠지실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충만히 잘 이루고 돌아오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뒷자리 7201님도 저도 김묘섭 PD님은 물론이고요. 포항교통방송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7201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을게요. 오늘은 이 두 글자 어떨까요? 아마 예감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필연, 필연 두 글자로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필연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0: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

0: 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에서요.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야,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예요. 이번에는 그 은혜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죠. 다양한 선물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모든 행사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바이블 세 글자예요. 신청 가능한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 꼭 남겨주시고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까지 선물로 드린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큼숙교회에서 열리는 공개방송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에 우리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세요.

0: 창세기로 여는
1: 아침
0: 아침 모닝. 매주 화요일 아침을 창세기의 은혜로 열어주기 위해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바로 푸른숲 상상교회 최임성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0: 네, 일주일 만이지만 무척이나 오랜만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1: 그래요.
0: 네, 날씨가 조금 제법 선선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계절이 부쩍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 특히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 바람이 시원하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잠깐 생각이 나네요.
0: 맞네요. 오늘 이 아침 그 바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 같습니다.
1: 그럼요.
0: 목사님 전 요새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좀 있는데요. 네. 세상 일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는 필연적 사건임에도 감사. 또 이것이 믿어짐에 감사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만들어짐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답니다. 저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존재라고 생각하니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1: 여자친구가 생기셨나봐요.
0: 이런 느낌일까요?
1: 보통 보면 이제 좋아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우연은 아니지만 애써 필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0: 네.
1: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0: 아,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지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있을 겁니다.
0: 예,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이 아침. 오늘 또 필연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창세기로 여는 아침.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주님께 더더욱이나 감사한 이 아침이에요. 좋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오늘 목사님께서 열어주실 창세기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와, 목사님 이 아침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시절이 4540님 필연 출석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보석PD님 이라고 함께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첵제시어 필연 두 글자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필연, 주님과의 만남 필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9416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필연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정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세요.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 필수 항목 2026년의 년, 극동방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이게 이행시 같지만 이행시 같지 않은 느낌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1772님께서도요 필연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필, 필요해요, 소중해요. 보석PD님이 진행하시는 샬 좋아. 연, 연로하신 울 아버지도 밥 드실 때 듣고 있어요. 장원 급제하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7201님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2642님께서도 필연으로 보내주고 계시고, 8374님 출첵 필연 하트. 창세기로 여는 아침 너무 좋아요. 매년 성경 1독 목표로 하면서 늘 읽기 시작하는 창세기지만 우리 전문가이신 목사님의 눈으로 읽어주시는 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우리 창세기의 전문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2: 전문가는 아니고요.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네.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또 목사님, 우리 8374님 함께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우리 네. 그 죽음은 이미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 한번 깊게 나눠봤어요. 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그렇죠. 즉 죽음이 그들의 본질이 되었다는 의미였죠.
2: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누가 알려줬냐 했을 때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느끼는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자기가 배워서 또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본질의 변화가 생겼다는
1: 네.
2: 거죠. 그래서 예, 그 이제 막 수치가 남고 숨잖아요.
1: 그렇죠.
2: 영광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았다. 그리고 생기는 사라지고

0: 코에 호흡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수치만 남았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본질이 사라졌다는 거죠. 현상만 남은 거예요. 결국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생명이 본질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죠. 다 생명이 만들어온 이야기인 것인데 네. 생명이 사라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육체와 그 육체의 호흡과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만 남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1: 이런 시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본질만 남고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0: 그렇죠.
1: 껍데기만 남고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생명이 어디 가버렸습니다.
0: 그럼요.
1: 목사님 말씀처럼요. 현상만 남게 됐고요. 와, 아까 그 종노릇했다. 제가 종노릇 뭐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0: 그럼요.
1: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0: 불안과 두려움과 그렇죠. 염려 약자의 두려움과 강자의 불안
1: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메인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0: 그럼요.
1: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지난주에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가죽옷을 입어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귀한 내용을 나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0: 뭐 내용이 전체가 이제 깁니다만 내용은 그런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했을 때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죠.
1: 네.
0: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1: 네.
0: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만 말씀 말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가죽옷 이야기가 나오죠.
1: 가죽옷 이야기?
0: 그거는 대본에 없는 이야기예요.
1: 정말 흥미롭습니다.
0: 그렇죠.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 네.
0: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 여기서 가죽옷은 이 원문을 보면 코트노트입니다.
1: 코튼.
0: 코트노트.
1: 코트노트.
0: 우리가 그 코트 아시죠?
1: 예.
0: 롱코트.
1: 그렇죠. 저희 이렇게 추울 때 입고 하는 롱코트.
0: 그렇죠. 되게 멋지죠.
1: 그죠.
0: 우리는 가죽옷 생각하면 어렸을 때 타잔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1: 아, 타잔.
0: 예, 타잔과 제인이 입었던 그 가죽 거적대기를 생각.
1: 다 찢어지고 해진 게.
0: 그건 가죽옷이 아니고 가죽을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분명히 옷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죽으로 네. 재단된 옷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뭐 크로마뇽인 또는 여러 뭐 선사 시대에 사람들이 가죽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1: 네.
0: 분명히 옷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가죽으로 지어진 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가죽 벗겨서 입혔다 이게 아니고 짐승은 잡았겠죠. 그리고 가죽을 벗겼겠죠.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1: 네.
0: 근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치수가 있잖아요.
1: 네.
0: 하나님이 아담을 빚었기 때문에 아담의 사이즈를 알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의 사이즈를 아는 거죠.
1: 네.
0: 그들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사랑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마치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거든요.
0: 네.
1: 저는 목사님과 이 창세기를 여는 아침을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이 가죽옷이 사실 요즘 시대에도 대단히 값비싸잖아요. 이렇게 재단하고
0: 비싸요.
1: 맞아요. 예. 이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거를 치수를 재서 마치 맞춤으로 해주셨다.
0: 네.
1: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0: 그 가죽으로 만든 거는요 지갑 하나가 십몇만 원이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명품으로 가면요 막 100단위, 1000단위로 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마음이 먼저 봐야겠죠.
1: 네.
0: 우리가 그 노래 중에 그 죄송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 갈대 상자 만드는 그
1: 네네 알죠.
0: 그 아브라함 요게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냥 막 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 때에 그 하나님도 침묵하셨거든요.
1: 네.
0: 하나님 입혀실 때 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사무엘상을 보면 이게 네. 옷 이야기가 한번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1년에

0: 번씩 한나가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가거든요.
1: 네.
0: 저 때는 어린아이, 한 4살, 5살 이런 정말 어린아이를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1: 그렇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0: 그럼요. 가고 싶지만 절제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한땀한땀 겉옷을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이 한나가 짰던 이 겉옷은 그 아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인 거죠.
1: 네.
0: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갔다가 입혀주는 그 마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많이 하죠. 기도의 애벗을 짜라. 자녀를 위해서 이런.
1: 맞네요.
0: 예, 그럼요. 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줄 때에 그 엇갈리는 마음, 참 책망도 했지만 그죠?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1: 네.
0: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근데 옷 이야기가 어디 이제 절정으로 나오냐면
1: 네.
0: 출애굽기에 나와요.
1: 출애굽기요.
0: 예, 물론 뭐 요셉의 이야기도 온 이야기로 쫙 전개가 되긴 합니다만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짜로 제대로 된 옷 한번 입혀주자.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아론, 제사장 아론의 옷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 옷 이야기 대략 아시죠?
1: 알죠.
0: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십니다.
1: 아름답게.
0: 그렇죠. 호만호를 어깨에 붙이고 12개 보석으로 가슴에 그리고 모든 보석을 다 금으로 이렇게 물리잖아요. 금테를 네. 둘러서 정말 그 이 옷이 아마 남아 있었다면 옷 중에 최고로 비싼 옷이고
1: 그쵸.
0: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히 정교하게 만든 옷이거든요. 그게요. 옷일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비로소 주의 지성소를 출입하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에게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간에게 죄를 지어서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1: 아멘.
0: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1: 아멘.
0: 참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느끼고 묵상하고
0: 그럼요.
1: 그 안에 담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0: 그럼요.
1: 전 요런 요즘에 요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
0: 네.
1: 사실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 다양한 치수들이 나오잖아요.
0: 그럼요.
1: 정말 디테일하게 아니 거의 센티미터까지 단위가 측정될 정도로
0: 그럼요.
1: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예전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오늘 목사님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깨달아진 바가 바로 그렇게 치수를 재고 재단하는 것이 섬세한 손길.
0: 그럼요.
1: 내가 얘한테 커트로 된 거 그냥 대강 지은 거를 입히고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 숨쉬기에 가장 좋은 편안한 옷을 입히고 싶다.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세세히 측량하고 측정해서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사랑은 디테일이죠.
1: 아...
0: 디테일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본질을 또는 존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게 사랑이거든요.
1: 아, 네.
0: 뭘 더했을 때 오히려 안 더하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1: 그쵸.
0: 더할수록 빛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시는데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신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영화로운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1: 아멘.
0: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에요 목사님.
0: 네.
1: 아까 요 또 가죽옷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0: 네.
1: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을 좀 뜻할 것 같고요.
0: 그럼요.
1: 인간의 죄를 좀 속하여주고 덮어주기 위한 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그 본질적 의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나서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욕구와 갈망을 존재로 전락을 하고
1: 이렇게
0: 앞가림하고 숨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0: 어딘가를 막 찾아다니고 이게 뭐냐면 생명은 어디 있는가거든요. 알고 보면 생명을 찾기 위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인간. 그러나 생명은 없죠. 참된 생명은 없으니까 찾아 헤매는 것이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참된 옷은 없어요. 수치가 있는 한 진짜 그 내면의 것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가릴 수가 없는.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찾고 또 얼마나 헐벗고 추웠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빛을 찾아가지만 그런 빛은 없거든요. 진짜로 참 빛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1: 네.
0: 인간의 허물,

0: 악과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해결해주시겠다는 이게 그 구속사적인 계시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1: 네.
0: 이 실체가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참빛이래요.
1: 참빛.
0: 인간을 뭐 그 실체를 깨닫게 하는 인식의 빛도 되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하면 참된 따뜻함을 주시는 참빛 그리고 참된 음료로 예수님께서
1: 네.
0: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 먹었을 때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참된 양식
1: 아멘.
0: 이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입혀주고 싶은 옷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와 수치와 불안과 염려 그리고 틀어져 버린 본질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려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 아멘.
0: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칭의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로가 졌기 때문이라 칭에서 의로워진 거거든요.
1: 아멘.
0: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과 수치가 있지만 가장 좋은 옷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안과 염려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0: 네.
1: 구약의 가죽옷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저 딱 읽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이 단어 하나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우리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알아갑니다.
0: 그럼요. 이 사실 이게 이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읽잖아요.
1: 네.
0: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불협이 나와요.
1: 보면 불협.
0: 그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네가 수고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은 행복한 것인데 고통이 따르고 자식을 낳는 것은 최고의 기쁨인데 수고가 따르고
1: 네.
0: 무엇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면 좋은 건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래요. 아, 그렇다고 남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 뭔가의 불협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의 불협이 공존할 수밖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인 것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흙을 먹을 것을 먹는 이 불협의 존재가 이제 인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와 그리고 곤고함과 이런 불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 아멘.
0: 예수님의 안식과 그 쉼은 불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1: 아멘. 네,
0: 참된 이런 모습으로서 그 죄가 불러온 죽음의 불협 또는 죽음의 또 다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평강없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저는 이 본문을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들으면 이해하는 내용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없이 참 이게 멋있는다 그러잖아요.
1: 말없이.
0: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막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너에게 벗은 거 알려줬냐? 따 먹었냐? 아담이 답하기도 전에 하나님 막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폭풍처럼 찾아오셔서 물론 이제 천천히 오셨습니다만 그렇게 폭풍처럼 말씀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드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빚어서 만드는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가죽옷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고도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1: 아멘.
0: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든 또는 못 들었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필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선포된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결국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율법으로 물론 율법을 충족시키셨습니다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0: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흐름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이 불협화음을 딱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맞죠. 제 자신 안에서부터 이미 화음에 이게 안 맞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1: 다른 게 들어온 거죠.
0: 계속 들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계속 뭔가 느껴지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 자신을 이렇게 마치 중력의 역마냥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피곤해져요.
1: 피곤하죠.
0: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정성들여 입히신 것처럼 죄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빚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잎으로 엮었던 그 앞치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0: 맞아요.
1: 안 맞으니까.
0: 까실까실할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죽옷은 불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0: 네.
1: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로서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소재로 했겠습니까? 불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평강, 참 음료, 참 빛이잖아요.
0: 아멘.
1: 유일하게 불협이 인간과 유일하게 불협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0: 아멘.
1: 예,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드디어 불협이 존재하지 않는 평강과 행복, 안식을 누리는 거죠.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우리와 불협하지 않는 존재, 인간과 불협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창세기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깊고도 높습니다. 답니다. 우리 뒷자리 0535님, 우와, 머리에 전구가 딱 켜지는 것 같아요. 하트 두 개. 출첵, 필연, 창세기, 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1: 굉장히 능동적이시네요.
0: 능동적이세요? 정말 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가죽옷을 입힘 받으신 분 같아요.
1: 아, 그럼요.
0: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선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메일 주소 보내주시고 이 문자로 창세기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출첵 제시어 필연 여기에 창세기 세 글자 그리고 메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뭐 한 가지만 보내주셔도 돼요. 자, 3631님 필연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필연 두 글자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1: 네. 필 필요한 모든 생명을 땅과 바다와 하늘에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의 섭리는
0: 연
1: 연약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예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필연입니다.
0: 할렐루야. 와. 저희가 더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모세님. 우리 그러게요. 방송하실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 이게 일종의 나눔 같습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저희도 또 다른 어떤 깨달음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하신 분들 감사해요. 3631님 사랑은 디테일이다.
1: 그럼요. 아주 디테일한 그 하나님의 치수 그죠?
0: 그리고
1: 사랑을 베푸시죠.
0: 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정말 이 사랑은 디테일 제가 요즘에 요거는 제가 꼭 이 마음에 품고 가겠습니다. 사랑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1: 아, 그럼요.
0: 작은 것 하나를 알아줄 때 오는 감동이 엄청 크거든요.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제 자신에게
1: 말하기 전에 해야죠.
0: 말하기 전에 알아야 돼. 말하기 전에 알아야 돼.
1: 네, 그럼요.
0: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저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묵상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매주 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화요팅!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창세기로 여는 아침을 또 사모하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공구구사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화요팅해요. 9772님 필연 창세기 메일 주소 감사합니다.

0: 자리 2642님 필연 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 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이행시에 또 감사하고요 뒤자리 8374님 출첵 필연 하트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도 함께 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 선물로 드릴게요 푸른수 성산교회 최인성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창세기의 은혜로 충만한 아침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은혜가 정말 큰데요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잠시 나눴지만 요것도 한번 잠시 듣고 싶어요 정말 스쳐 지나가지 듯 나눴지만 뭔가 깊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이 첫 두 쪽에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요거를 토대로 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 아, 우리가 이게 방송 나갈 때 노래 나갈 때 잠깐
0: 예,
1: 이렇게
0: 잠깐.
1: 뭐 잠깐에 뭐 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지만 거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저희 둘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0: 네.
1: 그 깊음이라고 하는 것, 그 혼돈과 공허보다 그리고 흑암보다 더 깊은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0: 네.
1: 겉으로 혼돈, 흑암, 공허 이런 것들이 운행을 하지만 진짜 깊은 것은 여전히 따로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 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요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0: 깊이 있다.
1: 예. 그리고 누구도 그 세계를 건들 수가 없는 흑암도 혼돈도 어떤 공허도 건들 수 없는 거죠.
0: 네.
1: 근데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만 아십니다.
0: 아멘.
1: 물론 예수님도 아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아야만 하는 또 알게 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0: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은 이처럼 깊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목사님?
1: 그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요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건 마귀도 몰라요
0: 네.
1: 우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신다고
0: 아멘 예. 근데요 목사님 정말 마귀는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아는 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감화 감동돼서 이번 한 주 또 화요팅 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창세기 은혜로 화요일을 활짝 열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깊고도 높았습니다. 지금 마치 좀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됐을지언정
1: 네.
0: 이 마음과 저의 영혼은 이미 다 받아 먹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한번 누군가를 해서 양말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0: 그럼 바로 느껴지겠네요.
1: 그럼요. 이 옷이라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닌 거죠. 거적대기 아닙니다. 이거 맞네요. 가죽 옷은 절대로 코트입니다. 롱코트.
0: 롱코트예요. 네. 잘 지어진 아주 근사한 아주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1: 그럼요.
0: 디테일한 가죽

0: 아멘. 아, 너무 귀합니다.
1: 정말 귀하죠? 우선 이렇게 아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기 원하는 것, 이것도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0: 그래서 끝부분이라도 듣게 하시는 거죠.
1: 아멘입니다.
0: 들어야 할 분은 듣습니다.
1: 그렇죠. 들어야 할 분은 듣게 되는 것.
0: 그럼요.
1: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자, 방송하실 분들께도 오늘 받은 창세기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며 모세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1: 아멘.
0: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은 옷 이야기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오늘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저희가 옷을 여미고 입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창세기로 여는 아침에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창세기의 높고도 깊은 은혜, 그 놀라운 비밀을 또한겹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첫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예요. 그들에게는 논밭도 목초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하지요. 땅과 하나님,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차원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두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기름과 양털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된 백성이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 섬기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들과 밤낮 다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얻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결핍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겨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모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품고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고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중앙에서 오래 섬긴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성읍에서 조용히 섬기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리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나누어 놓고서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방 레위인이든 중앙 레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빼 바지 차림으로 교회의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

아빠의 이름으로 서서 진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만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섬기는 지체들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삼아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던 어머니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 저 또한 공동체를 섬겼지만 겉으로만 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서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올라와 강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질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울고 밤에는 이부자리에 실수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육법을 본받는 저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죠.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저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매주 지체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자 금세 욕심이 생겨 영재원에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과도한 경쟁과 살벌한 환경으로부터 예민하고 불안함이 많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째도 청소년 큐티인 간증 필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시며 친히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 아들을 양육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첫째가 불안감을 쏟아낼 때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게 되는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할 가증한 문화들이 존재하지요.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래구상 숭배를 말하지요. 이런 가증한 행위는 사실 부모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야망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류로 만든다는 명분하에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히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려놓고만 싶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에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가증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품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을 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기업을 쫓아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려 하는 저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의 가증한 죄악이 끊어

0: 무너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송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0: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9월 한 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반쪽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라고 하는 왕 때부터 차례로 네 왕이 이제 6대, 7대, 8대, 9대 왕까지 한 가정이, 가문이 왕조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길을 연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저기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중앙 집권제 체제를 강화시키고 나라를 아주 잘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들인 7대 왕인 아합은요 아주 똑똑했고 정치적으로도 또 아주 수완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에 가나안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의 연합체를 페니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연합체와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저 시돈의 엣바알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의 이유는 나라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연합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을 그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세벨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뽑으라 할 때 여자 중에 거의 손가락 두 개 안에 드는 여인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이 백엔잎 송사를 하는 거죠. 매일마다 아합에게 귓가에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품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다 집어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 성경 봉독하실 때 가장 아팠던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입니까? 아니요, 21절 가기 전에 20절에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합이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에 보내어 바알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원래 두로와 시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만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라 라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마음과 정신과 영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20절에 여러분 휙 지나가는 그 20절에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20절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21절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정서 속에 마음 속에 영 속에 이세벨이 안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그 가르침, 우상 숭배의 사상, 그 신앙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20절이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전에 20절을 성경에서 확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21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버렸던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잠식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이 안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앙에 잠식되어서 나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세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세라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할 때 한 사람이 예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 할 때 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셔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리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 서슬이 푸른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매우 도전적인 선포이고 강력한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두로와 시돈과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 아래에 잠식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비가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은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네 신이 비를 내린다고? 여호와가 그것을

주관하실 거야. 여호와가 비를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종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누가요? 한 사람 엘리야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세벨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이 자기를 잘 알아요.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번들어하게 말하지만 한켠에요 자기가 사기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꿋꿋하게 엘리야가 맞서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의 배경에 지도에 보면 저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 연합군 사이에 갈멜산 지도 보입니까? 저 갈멜산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가장 접경에 있는 산에서 함께 만나자.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누가 풍류를 주관하는 신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850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적 환경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아니요 말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대충 살지 그럴 겁니까 진짜? 바알과 아세라에 잠식된 이들처럼 그렇게 살다 가시고 싶습니까? 이 가을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나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엄중한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회색 지대에 머물며 머뭇거릴 것인가? 아니면 결단하고 일어설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지금 생생한 목소리로 엄중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얘야, 너 2026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얘야, 포항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너야, 너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며 머뭇머뭇거릴래? 아니면 결단하고 일어설래?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21절 가장 비극 중에 하나죠. 20절 다음에 21절이 나오는데 20절이 있었으니까 21절이 있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잠식된 사람들, 그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둘이 뭡니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알죠? 예, 머뭇머뭇하다.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건데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매우 좀 흥미롭습니다.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쩔뚝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쩔뚝거리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쩔뚝거리잖아요. 왜 그래요? 다리 길이가 다르면 쩔뚝거려요. 여러분 골반이 뒤틀리시든지 다리 길이가 조금 여러분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진다 이러면 여러분 그럴 때 좀 뒤뚱뒤뚱 그렇죠. 얼마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뭐 이러고 왜 그러겠냐고, 아프니까 그렇게 걷지. 여러분 뭐 골반이 틀어졌든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리 길이가 짧아지면 절뚝절뚝 거리잖아요. 또한 둘 사이에

원해 보니까 두 바위 틈에서 쩔뚝거리다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위와 바알이라고 하는 바위 사이 그 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이 쩔뚝거리는 모양과 같아.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쩔뚝거리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추석에 보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에 이 머뭇머뭇하라고 하는 이 원어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26절에 등장하더라고요. 26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뛰놀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어근이 머뭇머뭇거리다, 쩔뚝거리다와 똑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 부분을 문학적 기교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며 쩔뚝거리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 신상 앞에서 칼을 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시키고 음란하고 활동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뛰놀고 있는 그 형국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신 앞에서 뛰노는 것, 이 모습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변합니다. 나는 이방신전에 간 적 없는데요, 나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너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두 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라고 성경은 엄중한 잣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살펴봤어요. 나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는 교회를 가. 때때로 나는 지갑을 열기도 하지. 때때로 시간을 드리기도 해. 때때로 땀을 흘리기도 해. 가끔씩 성경책을 펴기도 해. 힘들 때 무릎을 꿇기도 하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쩔뚝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의 영적 회색지대에 있는 삶은 온전히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방 신전 앞에서 춤추는 그들의 뛰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지 양다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하게 이 단어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아, 신앙에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양다리 걸치는 것은 이방 신전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이 뛰노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늘 그 찬양 들었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줬어.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바보야 라는 말을 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머뭇머뭇거리지 않겠다. 나는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 나는 쩔뚝거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이죠. 오늘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풍요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이 흥미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어요. 비웃건을. 이 태도가 한층 더 여러분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대답도 못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래도 영적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 바리새인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치솟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면전에서 말씀하셔도 비웃어, 조롱해, 멸시해.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이거. 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했을 때 구약 사람들은 그나마 가책을 느껴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 신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찌 된 인종들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비웃었대요. 콧웃음을 쳤다는 거죠. 여기 비웃거는 이게 바로 콧웃음 치다, 조롱하다. 도대체 누가 감히 예수님 말씀에 콧웃음을 치고 조롱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종들인지. 도대체 뭐가 바리새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위에 있는 표현을 따지면 돈을 사랑하는 자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엘리야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쩔뚝거리며 머뭇거리거리냐라고 했을 때 왜 답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이 주는 풍요, 바알이 주는 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러했고 신약에 그러했고 또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한 그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교회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로 갈까요? 차가운 교회로 갈까요? 뜨거워. 예. 우리 각자는요, 우리 개인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퇴하고 버리리라.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 바위에 서든지 이 바위에 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바위와 이 바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니까 성경의 앞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미지근하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살 거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거니 라고 성경 앞에도 중간에도 뒤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을 하나, 믿음의 타협은 없다.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어둡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다. 이 토저 목사님 책은요, 여러분 안 사도 돼요. 책 제목만 봐도 이미 여러분들 뭐 본 좀 뽑아요. 편하게 대충 믿으려 하지 말라. 저 붉은색 띠아에 편하게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종교적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지 말라.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고 위안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피곤하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슬쩍 나를 보호하고 나를 풍요롭게 할 다른 대체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제단에서 경배하지 말라. 이게 오늘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의 앞에서 뛰노는 것. 이게 뭐예요? 아, 나 안 갔는데요. 아니요. 양다리 걸치며 쩔뚝거리는 게 뛰놀려도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면서 토조 목사님이요. 광고의 제단, 성공의 제단, 광고의 제단. 막 교회가 막 광고하고 막 이런 것들, 신앙생활을 광고하고 막 자기 잘했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와, 막 사람들이 광고하고 와, 그 교회 좋은가 보다 하고 막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뭐를 드러내려고 자꾸 막 하지 말라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껍데기라는 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뭐 이러면 뭐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나 목사 달았다. 우리 교회 버스 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있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 이런 제단, 그런 다른 신들의 제단을 버리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성공의 제단, 돈의 제단, 활동의 제단, 프로그램. 그 앞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 교회 와가지고 지네들끼리끼리만 즐겁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위협하는 세상을 거부하라. 거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바알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에 침투에 들어올 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받아들이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던져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점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거죠. 여러분 회색지대가 뭐예요? 흰 색깔과 검정 색깔이 만나서 섞이면 뭐가 나와요?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색지대, 회색분자예요. 박쥐. 주일에는 날개짓 하다가 평일에는 걸어다니고 요 회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임합니다. 목적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 제가 한 8시 한 40분쯤 저기 쌍사 쌍용 사거리, 예? 그쪽을 이렇게 오광장에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단 교회가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 예? 갈비탕 집 옆에 이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예, 얘기 특정 건 얘기하지 마시고, 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토요일 아침에 차가 꽉 차고 막 사람들이 뭐 저처럼 양복 입고 막 어른부터 시작해 애들까지 막 들어가더라고. 토요일 아침 9시 무슨 집회가 있는가. 그런데 주차장 꽉 차고 2중주차, 3중주차 해놨어. 내가 그 운전하면 가면서 와, 우리 교회는 2중주차 안 하는데. 우리도 2중주차 하긴 해요.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거기 이단 교회에 2중, 3중으로 주차. 반듯하게 차려입고 엄마가 애, 중학생 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하, 그 중학생 애가 어떡하나. 멀쩡히 생겼던데. 마음이 막 아프다. 하나님이 어쩝니까? 와, 이 포항의 이단들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원수마귀가 영을 혼미케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제단의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것인가? 네. 거짓 제단의 화려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것인가? 여러분, 거짓일수록 화려합니다. 사기꾼일수록 요란합니다. 빈수레일수록 요란합니다. 왜요?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꾸미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우직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화려함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쏘가 넘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광고의 제단, 활동의 제단,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22절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 아세라 선지자는 400. 사람들은 어디 가서 줄 설까요? 어디가 이길 거냐라고, 이길 것 싶은데 줄 서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편하여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땅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이 크고 화려한 것들에 너무 너무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마저도 크고 화려한 것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지 작은지, 화려한지 초라한지,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노센트 4세 교황과의 함께 있었던 일화이지요. 이노센트 4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보시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십시오. 우리 교황청에 금과 은이 많습니다. 하하하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기를 드러내듯이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아, 맞습니다. 베드로 때에는 사도들에게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황청에 금과 은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교황청에 금과 은은 가득 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종교에 큰 건물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진짜 믿음, 여호와가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진짜 이 믿음, 숫자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화려함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그 지조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이 땅에 있는가? 당나라 군대는 많은데 진짜 목숨 걸 특공대가 있는가? 군중은 많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알곡 제자들이 있는가? 이 질문이죠. 오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뛰놀고 화려하게,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빼곡하게 제단 주위를 둘러싸서 막, 오늘 보니까 큰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화려한 퍼포먼스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와, 역시 바알의 예배가 대단하다, 바알의 기세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조용히 돌 열두를 가지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아 거기에 주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은요, 건축 단순히 돌 쌓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열두 돌을 쌓았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냐? 우리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냐? 그걸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쓰고 무엇을 위해 살아나가야 합니까? 데이빗 플랫이라는 이 젊은 목회자.

0: 우유부단한 마음가짐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이미 거룩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이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거짓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아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때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묻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미 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기도해보고 결정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안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손을 펴서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이거 물어보지 말라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유부단하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영적 회색지대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없다면 예전에 혹시 있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타협의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것을 쫓느라 내 정체성을 혹시 잃어버렸던 적은 언제인지, 내가 방치해둔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헌신의 재단이 혹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위해 내가 이번 주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국에 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